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부지개입니다. 화사의 속, 귓, 음악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신부라는 주제로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낭만무지개 회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눈부신 초록이 가득한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찾아본 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원 간단하네요.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분 나오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밝아졌네요. 오늘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5월의 신부인데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경미쌤은 어떠세요?
2: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으면서 바람이 살짝 스치고, 그러면 하얀 드레스가 살랑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서는 그 주변으로, 그 신부의 주변으로 연두색 나무와 활짝 핀 꽃들이 축하해주는 것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이 떠오르네요.
0: 오, 결혼이 딱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2: 그렇죠.
0: 네, 그럼 깨비님은요?
1: 5월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날씨가 선선하고 봄 날씨니까 그 꽃도 예쁘게 팡팡 피고 야외에서 지금 많이 결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풍경 뭐 그런 게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계절과 신부의 하얀 드레스 그런 풍경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5월에 신부라고 했잖아요.
1: 네.
0: 지금 5월과 예전의 5월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1: 결혼식 풍경이 조금 시대별로 조금 변한 것 같기는 해요.
0: 네.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 풍경도 생각을 했지만 온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5월 초에는 요즘엔 덥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약간 더우니까 지금은 4월에 많이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4월에 했나요?
0: 4월에
1: 어, 네,
0: 하셨어요?
1: 저는 4월에
0: 어머,
1: 했어요.
0: 지난달에
1: 옛날,
0: 하셨네요.
1: 옛날 4월에.
0: 그래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세요?
1: 아, 극적극적.
0: 혹시 기억나세요? 경미쌤은요?
2: 저는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0: 네.
2: 날짜는 기억을 안 하,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0: 저도 이게, 이거를, 저희가 주제가 5월의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5월의 신부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내가 언제 결혼했지라는
1: 오,
0: 생각을
1: 저도 그랬어요.
0: 거꾸로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 나이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딱 올해가 20년이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20년이나 했구나, 내가.
1: 우와.
0: 저도 놀랬어요.
1: 아.
0: 왜냐면 제가 결혼 날짜를 몰라요. 겨우,
2: 잊어버리고 사시네.
0: 그쵸. 봄 전에 했으니까 2월인데 2월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날짜를
1: 추운
0: 서로,
1: 2월에 하셨네요.
2: 여기 다 짝수에 하셨네요. 저는 6월에 했어요.
1: 6월도 너무
0: 이사유?
1: 좋죠.
0: 그러면 다른 분은
2: 짝수네요.
0: 8월일까?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아까 깨비님이 시대별로 이제 결혼 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제가 짧게 소개를 시켜 본다면
0: 네.
1: 1970년도에서 80년대까지는 중매 결혼 그게 왕성했고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이죠. 얼굴 안 보고 결혼한 그런 거 있죠.
0: 네.
1: 어른들 주변에 소개 뭐 그런 거몇번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는 풍경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는 조금 변했어요.

0: 이제 연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야.
1: 아.
0: 그래서 웨딩홀, 우리 실외에서
1: 오, 맞아.
0: 전통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
1: 네.
0: 훈련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시대에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웨딩
1: 네.
0: 촬영도 하고 이제 예쁜 드레스도 입고 막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도 또 변하기 시작했죠.
1: 네.
0: 나만의 스몰 웨딩, 셀프 웨딩, 나만의 방식으로 친척들과 일가 친척들 초대해서 뭐 하는 그런 결혼 이벤트가 바뀌었다고 해요. 요즘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1: 요즘은 그 셀프 웨딩이
0: 오,
1: 대세긴 하는데
0: 여전하네요.
1: 여전하긴 한데 간소하게 안 돼요. 이제 반지도 이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꼭
0: 그죠, 꼭,
1: 필요하다
0: 네,
1: 이랬는데 지금은
0: 금붙이에.
1: 그냥 은이나 금 살짝 해갖고 실반지처럼 커플링처럼 자주 낄수 있는 반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때는 패백도 필수였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지금은 패백은 일절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식 전에 우리 프로포즈 하던 것도 프로포즈보다는 브라더 샤워라고 해서 이제 결혼
0: 아,
1: 전 행사
0: 친구들.
1: 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갔다 왔는데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어떤 면이 깜짝 놀랐을까요?
2: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0: 왜?
2: 저는 주례를 보는 선생님이 있어야
0: 요즘은
2: 되는데.
0: 그거
1: 저
0: 없어요.
1: 사회만 있었어요. 주례 없었어요.
0: 네, 맞아요.
1: 맞아요.
0: 요즘은
1: 주례
0: 사회만
1: 없었어요.
0: 있더라고요.
1: 그리고 요새는 뮤지컬 형식으로 신부하고
0: 아.
1: 신랑이 입장부터가 이제 연극처럼 이렇게
0: 오.
1: 등장하는 뭐 결혼 문화도 있어요.
2: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그 결혼식에는 사회자가 등장한 건 맞았어요. 뮤지컬 쪽은 아니고 그냥 씩씩하게 남자 등장하고 여자 딱 이렇게 등장하는데
1: 주례가 없죠.
2: 솔직히 주례는 없었어요.
0: 어색할 것 같아요. 저 아직
1: 대신에
0: 결혼.
1: 저희 때는 주례 대신에 그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이 그 훈화 말씀. 훈화 말씀.
0: 아.
1: 네. 좋은
0: 좋은
1: 말씀.
0: 말씀.
1: 네, 그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끝난 웨딩이었답니다.
0: 아, 짧게
1: 네,
0: 하셨구나.
1: 저희 친정아빠가 해주셨는데, 그래, 너네 잘 살아라.
0: 그게 최고의 말이죠.
2: 근데 제일로 좋은 멘트잖아요.
1: 네.
2: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그 결혼식장 안에가 좀 달랐어요. 저랑은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부 대기실이 있었다면 신부 대기실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신부 대기실에서 요즘은 바쁘잖아요. 사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 포토 찍기가 바쁘시더라고요.
1: 네.
2: 카메라가 열심히 찍으시니까 신부를 잠깐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웨딩 포토 찍고 들어가기 전한 5분 정도 시간 잠깐 두고 와서 앉으세요. 컷컷컷컷 딱 찍고 들어가서 딱 하는데 안에가 생화로 되어 있어서 예쁘게 꽃으로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 때는 어땠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스타일도 봤는데 웨딩 포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입구에다가 이렇게 사진 늘어놓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됐고, 차라리 웨딩 촬영한 걸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2: 맞아요,
1: 영상을
2: 맞아요.
1: 트는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2: 네. 그리고 이제 딱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제, 뭐라고 해야지? 그냥 친척 결혼식인데 내가 옛날에 결혼을 어떻게 했지라는 그런
0: 회상을 하고
2: 장면들이,
1: 오셨네요.
2: 네.
1: 리마인드를 하셔야 될
2: 아,
1: 것
2: 그러고
1: 같은데.
2: 싶진 않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나 때는 이랬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때 지금 아까 1970에서 80년대 이야기를 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0: 어떤 거?
2: 어머님은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앞동네에 사는,
0: 앞동네.
2: 앞동네요. 항상 그 연결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중매쟁이.
2: 네, 중매쟁이 분이 사진을 하나 띠 갖고 와요. 이 사람 어때? 성실해.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0: 그래도 그분은 사진을 보셨잖아요.
2: 네, 그래서 그 결혼 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혼이에요. 스피드하게.
0: 아, 그렇죠. 어머니 세대 때는 얼굴도 못
2: 네.
0: 보고 가셨다고 하는 그런
2: 네.
0: 책이나 영화 이런 데도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2: 근데 아마 한번 정도는 만났는데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안한것 같고 그냥 인상이 참 좋아서 결혼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소개를 받거나 지금 다 소개를 받고 하잖아요. 소개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분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2: 하여튼
1: 문화가 조금씩 바뀌나 봐요. 연애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2: 아,
1: 등록해서
2: 네.
1: 일찌감치 20대부터 이제 학업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본인이 골라서 이제 만남을
0: 연애를 하시는
1: 세번
0: 거예요?
1: 정도 하고 그러고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왜냐면 바쁘니까 그걸 조금은 간소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나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누구를 소개받고 하는 거가. 그래서 아마 결혼 업체를 통해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1: 그게
2: 생각이
1: 저는
2: 들어요.
1: 20대부터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0: 20대는 좀 그래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자만추 좀
1: 그런 게 좋은 저희는 그런 걸
0: 자연스럽게
1: 좋아하는데
0: 만남을
1: 요즘
0: 추구하는 줄
1: 아이들은 또
0: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옛날 모습으로 종묘의 회사 그건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슬픈 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2: 그러게요. 우리 잠깐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음악 듣고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0: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음악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결혼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전통 혼례로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올려온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깨비님.
1: 안녕하세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설레는 은주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조금 특별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그 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기독교식 결혼을 생각했고 남편은 교회 예식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통 혼례라는 선택에 닿게 되었습니다. 막상 준비를 시작해보니 전통 혼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람을 섭외하고 해야 했거든요. 신부의 양쪽에서 손을 잡아줄 친구들, 신랑 입장할 때 앞에서 이끄는 사람, 그리고 가마를 들어줄 친구까지, 특히 가마를 들어주는 친구들은 한복까지 입어야 해서 다들 조금씩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한복도 직접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지금도 또렷했습니다. 마당을 따라 가마가 천천히 들어오고 하객들은 양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흔들흔들 가마를 들고 장난치는 친구들, 웃음을 터지던 순간들, 그리고 한복의 색감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연지곤지 찍은 얼굴과 화사한 한복 덕분에 사진은 지금 봐도 참 예쁩니다. 전통 혼례에는 축하의 의미로 공연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채춤이었습니다. 화려한 부채가 펼쳐지며 만들어내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하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본다 라는 말, 정말 기억에 남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인의 지인까지 와서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봤던 일이 있었네요. 그만큼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준비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깊이 남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끝나는 결혼식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을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또 전통 혼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낸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5월의 신부처럼 누군가의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도 모든 예쁜 신부님들에게 응원합니다.
0: 오, 전통 혼례라는 건 좀 약간 우리가 보기 어렵잖아요.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갔더니 한벽당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고요. 그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몇시 예식이다라고 해서 딱 나 봐야지 하고 갔더니 끝나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1: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거기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입장도 있고. 한 분은 불교였고요. 한 분은 이제 성당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되게 옥신각신 하시다가 결론은 이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색 있고 그 오랜만에 한복으로 입고 등장하는 모습이 색동 그 저고리를 보고 하는 게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이 사연 주셨던 분한테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 저희 아세요? 혹시 사진 찍을 때 그 여자 한복 입고 팔 양쪽에 네. 올리잖아요. 매번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걸 올려야 된대요.
1: 네.
0: 그래야 어깨가. 예쁘게 사진이 나오니까.
1: 네, 이거 각도 있어요. 각도로 네. 올려야 돼요.
0: 그래서 계속 이걸 했더니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가슴까지 올려주셔야 네. 될 거예요.
0: 그런데
1: 아마.
0: 결과물은 너무 예쁘니까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2: 전통 혼례는 지금 하는 웨딩 이랑 다르게 촌스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멋스러워요.
2: 네, 한복이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의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웨딩은 드레스는 요즘 유행을 많이 탑니다.
0: 아.
1: 그래서 앨범을 보기가
2: 너무
1: 쑥스럽고
2: 촌스럽습니다.
1: 화장도 좀 쑥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0: 맞아요. 화장은 좀
1: 전통홀레는
0: 달라요.
1: 어차피 그 색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거를 촌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궁금해요. 이 전통홀레 할때그 가마꾼이요.
2: 아, 그 가마꾼 힘들었을
1: 그러니까
2: 건데요.
1: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한복이 쑥스러운 것보다는 그걸 들어야 되는 그게 있지
0: 원래 가마
1: 않을까요?
0: 자체가 무겁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마가 무거운데 만약에 10kg만 들어도 더 무거우니까 약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2: 그거
0: 들었어요.
2: 남자분이 들어야 했을 것인데, 저는 궁금한 게, 여자 신부 측의 친구분들이신지, 신랑 측의 친구분들이신지, 그것도 많이 신경 쓸것 같아요. 왜냐, 내가 몸무게 무거우면, 친구들은 나를 잘
1: 그쵸,
2: 알지만,
1: 숨기고 싶은 비밀인데.
2: 근데 남편 쪽의 친구들이라 하면은, 괜히 민망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0: 그때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만약에 많은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더 의리가 있고 약간 돈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들도 양옆에 신부를 딱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섭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줄에 보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 매번 지금 경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원래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거를
1: 계속.
0: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고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풍악을 즐기시더라고요. 사물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계속
1: 모르겠어요.
0: 하더라고요.
1: 근데 그걸 계속 그 음악이 나오니까.
0: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아쟁이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멋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또그 전통 혼례하고 지금 또 결혼식 문화 중에 하나 변한 게 패백.
2: 맞아요. 패백
1: 요즘은
2: 없어졌어요. 네.
1: 패백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친척분들끼리 패백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걸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계속 절을 하잖아요.
0: 맞아요. 아,
1: 저도 패백을
0: 네.
1: 했던 세대이기
0: 저도
1: 때문에
0: 했어요.
1: 계속 절을 친척분들마다 이게 순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계속 절을 했던 기억이 남는데, 혹시 그거 많이
2: 저는 패백을 한 케이스.
1: 그쵸,
2: 근데
1: 거의 다.
2: 저도. 패백을 하긴 했는데 간소하게. 예, 간소하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거기서 끝.
1: 그것도
0: 아,
1: 괜찮다.
0: 저는 친척들 다 해서.
2: 그래서 친척이 많으면 형제가 많은 가족들은 왠지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8남매인가? 9남매 이러셔갖고 만약에 진짜로 했다면은 한도 끝도 없었을
0: 그럼
2: 겁니다.
0: 힘들었겠다.
2: 네, 근데 간소하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이렇게
1: 그
2: 주는.
1: 문화도 결혼식 문화도 이제 점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 같아요.
0: 함은요?
1: 함잡이.
0: 함사세요.
1: 그래.
2: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1: 결혼식에 결혼하기 전,
2: 네.
1: 그 신부 측으로 오는 그 함사세요 그 외침.
0: 네.
1: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2: 그게
1: 저도.
2: 민원이 들어가서 안 하기
1: 맞아요.
2: 시작했다고
1: 아파트
2: 해요.
1: 단지에서
0: 네.
1: 우렁차게
0: 어머, 민원
1: 한다고.
0: 들어가요?
2: 네, 고성방가로?
1: 그 고성방가로 신고된대요. 그래서 옛날 주택가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아파트 울림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요란스럽게 결혼을 해라는 그런 분들이
0: 축하하는 의미인데도요?
1: 예전에는 그냥 누가 결혼하는구나 축하해줘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요즘도 저런 걸 하네
0: 그래서
1: 그러면서
0: 이렇게 박 터트리고
1: 네,
0: 들어가잖아요.
1: 웃으시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 요즘 그런 함사세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2: 일절
0: 맞아요.
2: 없어요. 이번, 원래 이제 그 김지민 결혼할 때
1: 네,
2: 함사세요 촬영한 게
1: 맞아요.
2: 있더라고요.
0: 아, 연예인이요?
2: 그때도,
0: 네.
2: 예, 네, 정말 간소하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신부 친구들 나와야지 막
1: 맞아요.
2: 들어가고,
1: 예쁜
2: 그걸로,
1: 친구들
2: 맞아.
1: 아니면 노래 부르고 막 여러 가지 뭐
2: 그게
1: 이벤트를
2: 조금씩,
1: 만들어야 되잖아요.
2: 그게 조금씩 그리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0: 드라마로만 볼수 있다는 거에
1: 네,
0: 좀 아쉽다.
1: 맞아요. 아이들은
2: 요즘은
1: 옛날
2: 드라마도 못 봐요.
1: 풍경처럼 우리도 나중에는 아이들도 이거를 쇼츠나 이런 거 유튜브로 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0: 이것도 유행을 한번 타면은 참 재밌겠네요.
1: 그건 소리가 있어서 유행은 타기는 힘들 것 같아요.
0: 그럼 민원 때문에 힘들겠네요. 아이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점점, 점점.
2: 앞으로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2: 결혼하느니 형태로. 차라리 기부하는 그런 케이스의 젊은이들도 있다고 해요.
1: 네.
2: 젊은이 하니까 제가 늙은 것 같아요.
1: 젊으신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0: 아쉽네요. 그럼 두 번째 사연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2: 네, 안녕하세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즘 저도 제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한동안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하나, 둘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는 늘 아직은 하며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선생님께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는데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차 한 잔만 하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첫마디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건네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만남은 이어졌고 어느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꼭 처음부터 설레고 확신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천천히 쌓인 대화와 이해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돌아온 길이었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진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은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시작되는 사랑도 좋지만 저처럼 조금 늦게 찾아온 사랑도 참 따뜻하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0: 사연을 듣고 보니까 한 번 만났다가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다시 만나는 게 좀 인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연을 연결해 주신 그분이 있어서 아직 결혼 안 했어? 이 한마디가 계속 저는 맴도네요.
1: 그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결혼에는
0: 네.
1: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는데 이제 제가 느낄 때 결혼 정년기 그 시간이 오면 다시 이제 그 사람이 되돌아보였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은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또 차를 마시면 이게 암묵적인 사인도 있대요. 마음에 들면 뭐 비싼 주스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마셔야 되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시원한 음료수를 벌컥 마시고 간다거나 하는 새로운 모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뭐 폭탄 제거도 아니고
1: 아, 그 사람이 예쁘고 그런 게 아니래요.
0: 아, 그냥
2: 재력이랑 그 뭐 여러 가지랑 외모랑 이렇게 다
1: 자기가
2: 체크를
1: 느끼는
2: 한다고
1: 그런 5분이면 끝난대잖아요.
0: 아, 대화랑 네. 했을 때 약간
2: 그래서
0: 통했다,
2: 결혼
0: 정력
2: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 한 탕에 그 하루에 혼자서 3건을 뛰는 신부님들, 신랑님들이 계신다고 하네요.
1: 자기 인연을 찾는데 네. 맞아요. 첫인상이 5분이면 결정이 난대요.
2: 완전 아바타식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다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들으셨죠? 예쁘게 꾸미고 있는
2: 자기 관리
0: 돼야 되지만 어떤 말을 할까라는 그런 준비성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2: 남자분한테는 배려. 몸에 배인 배려, 매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분들한테.
0: 네,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그러죠.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거에서
1: 나만의 약간... 매력을 키우시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0: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박예담의 너뿐이야 음악 듣고 이어서 나눌게요.

0: 방예담의 너뿐이야 음악 들었습니다. 제가 성을 잘못 말했더라고요. 방예담 씨 죄송합니다. 혹시 지역마다 프로포즈도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1: 어떻게 다른데요?
0: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쇼츠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편하고 경상도, 충청도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1: 전라도가 어떻게 하는데요?
0: 나랑 평생 같이 살자잉.
1: 잉,
0: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잉.
0: 근데 그분은 약간 연기자라서 약간 재밌게 하는데 약간 저는 좀 딱딱하네요. 그러면 경상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 어떻게? 니 뭐라고
0: 응,
1: 할까요?
0: 니 내랑 결혼할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니 내랑 결혼할래 말고 그냥 결혼하자 딱 박력 있게 말하지 않나요?
1: 니 내랑 결혼할래? 이런 식으로?
0: 오! 소리가 막.
1: 딱 느낌이
0: 자,
1: 왔어요.
0: 그러면 충청도도 해주세요.
1: 결혼 나랑 해볼래요? 이거 좀 어색해.
0: 약간
1: 아, 저
0: 좀.
1: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가 어색하면 안 되는데.
0: 경상도로 바뀐 걸로
1: 경상도,
0: 할게요.
1: 경상도가
0: 자,
1: 짝인데요?
0: 맞아. 이렇게 사람마다 약간 색깔이 다 다르지 않나라는 건데, 우리 그러면 프로포즈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경미쌤, 이야기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담담하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인 프로포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정했고, 혼인신고하기로 이야기된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프로포즈에 대한 큰 기대나 로망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평소처럼 공연도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자연스럽게 잠깐 들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친구 집에 잠깐 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그만 룸 안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죠. 남편은 한달 전부터 그 영상을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옆에서 계속 신호를 줬다고 하는데도 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사실 저는 프로포즈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순간도 크게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네요. 돌이켜보면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서로의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지만 그 작은 이벤트 하나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포즈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지만 있어서 더 좋았던 순간.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꼭 완벽한 준비가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게 되었으니까요.
0: 오, 프로포즈.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1: 저는
2: 저는
1: 특별히
2: 프로포즈 없어요.
1: 필요하지 않다? 뭐 굳이 뭐 그런.
0: 나만 받았네.
1: 네,
0: 어떤
1: 축하드려요.
0: 프로포즈?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진짜 눈치 없던 사람이었어요.
1: 근데 그날의 느낌과 공기가 다르다고 하던데,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그렇게
0: 근데
2: 얘기하더라고요.
0: 이게 그런 공기를 무시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1: 아, 나 중심.
0: 네, 그래서 저는
2: 세상은 나를 위한, 나를
0: 남편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몇번 시도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디 가자 할 때마다 아니, 나 귀찮아. 오늘 좀 피곤해.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간
2: 눈치가
0: 게
2: 없으셨네.
0: 진짜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어디 가서 뭐 먹자라고 할 때도 그때도 아니야, 나 피곤해. 나 먹고 싶은 거 이거야. 라고 해서 그때 우렁쌈밥 먹었어요.
1: 아, 최악이야.
2: 어떡해.
0: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주고 이제 이렇게 멘트를 날렸는데 저는 남편의 말을 또 귀뜸도 안 들었어요.
1: 이거 어떻게 해야지?
2: 어머.
1: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실망을 주다니.
2: 남편분께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였네요.
0: 정말
2: 신부가 아니야.
0: 미안했어. 근데 그 선물을 많이 만족해서 남편이 아,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남편 그때 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2: 기억 안 나?
0: 어 맞아. 제가 항상 그 계획을 틀어주니까 약간 실망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2: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0: 어떤 거요?
2: 그 영상을 틀어줬다고 하는데 네. 첫날 만날 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나요?
0: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사람의 심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안 찍어요.
2: 처음 저도 만났을 안 찍어요. 때부터 쭉 같이 시간 보냈던 그런 순간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나는 처음 만나던 않아서. 그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보면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0: 근데 이분을 저희 지인이었거든요. 지인 설명을 들어보면 남편이 진짜 꼼꼼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에서 그리고 철두철미한 분이라서 정말 눈치 없는 제 친구는 그거였거든요. 눈치가 없거든요. 저랑 똑같이 해서 진짜 눈치 없었겠구나.
1: 근데 그래도 이 사연에서 이거구나 느꼈대잖아요.
0: 마지막에
1: 그래서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구나 느끼는 순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포장하는 경우도 있대요.
0: 아,
1: 왜냐면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촬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쁘고 감동받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사람도 같은데요? 있대요.
0: 왜냐면
1: 그 진짜로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펑펑 울면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라는 보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좀 그 티들은 좋은데 좋다고 표현을 별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금은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연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영상이랑 이런 걸 들어보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뭐라겠죠 지인이 결혼식 준비할 때 남자 입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하려고 연극하는 데서 했다고 하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친구도 섭외하고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1: 진짜 열심히 하셨다.
0: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공간이 많이 연극을 끝나면서 이렇게 한 팀씩 두 팀씩 해가지고 프로포즈하는 공간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벤트성이라서 자. 그냥 그 여자친구는 평상시에 거기를 안 갔으면은 제 친구들한테 가기 싫은 척해. 이게 완전히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줘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그 공연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 딱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와 그렇게 이벤트를 되게 크게 하는구나 했더니 아내 될 사람이잖아요. 아내 될 사람이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그거에 부응해줘야 돼서 열심히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아마 제가 기대치가 별로 낮았으니까 그거에 봐도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미안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2: 요즘 사람들이 다 연기자군요.
1: 네, 그럼요.
0: 아, 진짜에도 있겠죠. 알겠죠. 그 중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살사 댄스 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난 김선미입니다. 처음엔 같은 동아리 선후배였고요.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1년 정도 선배였는데 제가 발표회 날 평소와는 다르게 메이크업도 하고 무대 의상을 입고 나타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함께 춤추고 강습도 듣고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도 가며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결혼 날짜는 일찍 정해지고 프로포즈는 조금 늦게 받았어요. 남편이 원래 준비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제가 남들이 다 아는 꽃길, 촛불, 프로포즈는 별로야. 이렇게 흘린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정모에서 남편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음악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전하는 말을 미리 녹음해서 음악에 입혀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서고 현수막이 걸리고 꽃다발이 나오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제게 결혼해달라고 말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다시 준비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프로포즈였던 것 같아요.
2: 오, 배려가 보이는 프로포즈인데요?
0: 네. 아마 이분 꽃길도 준비했을 것 같고요. 촛불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아, 풍선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솔직히 남편한테 그 소리 했거든요. 설마 남편 트렁크 열었을 때 풍선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지?
3: 그거는 식상하죠. 드라마에서.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한테 멘트를 따더라고요. 멘트를 따서 그 멘트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이다. 이런 느낌?
0: 근데 참 다들 거하게 하시네요.
1: 그거 되게 더하죠. 준비를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홀을 빌린다거나 막 그렇게 대여해서 막 하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막 액세서리도 되게 신경 써 구입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3: 너무 비싸서 액세서리는 생략이 될 거예요.
1: 요즘은 많이 생략되는 것도 있지만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이제 맞아요. 새록새록 생기니까
0: 그러니까 주인공에 집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남자와 주인공. 여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지 뭐 그전에 뭐 함이든 네. 패백이든 그런 건
1: 주위 사람보다는 네. 온전히 그 두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0: 그러네요. 그러면 깨비님이 또 사연 읽어주실래요?
4: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는 6개월 연애하고 6개월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돌아온 뒤 한 달 만에 결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고 사실 프로포즈를 할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꼭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손편지는 받고 싶다. 남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배를 타는 일을 했고 조리사 자격증도 따서 요리에 한창 흥미를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꽃다발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장문에 손편지를 건네주었어요. 그 편지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평생 치킨 다리 하나는 내 거로 해줄 수 있냐? 고 했던 말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편지 첫머리에 평생 닭다리 하나는 무조건 당신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웃음도 나고 또 너무 울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프로포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딸이 다섯인데 왜 부모님 곁에 사는 딸이 없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프로포즈는 순간이지만 결혼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0: 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전 아까 닭다리에서 좀 생각나는 거. 저희 남편이 닭을 먹을 때요. 가슴살을 먹어요. 네. 그래서 퍽퍽한 가슴살을 먹길래 그러면 닭다리하고 날개는 내 거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1: 식성이 바뀌죠.
0: 다리를 먹어요.
1: 식성이 바뀝니다.
0: 날개는요. 딸이 먹어요. 제가 가슴살 먹고 있어요.
3: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1: 다이어트죠.
0: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1: 네,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식성도 바뀌죠.
3: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네요.
0: 네. 근데 이 멘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식구는 많은데 부모님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네. 같이 이사 와서 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좀 와닿은 것 같아요.
1: 저희 집도 딸이 많다 보니까 이런 멘트를 들었다면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을 것 같아요.
0: 설렐 것 같아요. 설렜다.
1: 설렘.
0: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끊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0: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는 신부가 입장하면서 처음 만난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선곡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음악과 춤 속에서 마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손편지와 따뜻한 밥상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직접 준비한 공간으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주네요.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이 전해질 때그 순간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웨딩 이야기하고 프로포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전주에서는 어디에서 웨딩 포토를 찍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전주에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1: 저는 대전에서 있습니다.
2: 저는 익산에서 있습니다.
0: 아, 안타깝게 없네요.
1: 근데 요즘 많이 셀프 촬영을 한옥마을로 오고 있다고 해요.
0: 근데 이쁘긴 해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1: 그렇죠.
0: 네.
1: 은행이 피는 때 보면은 한복 입은 신부들 그리고 신랑들 자주 볼수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예전에는 덕진공원에서 어르신들 많이 쓰지 않았어요?
2: 어르신들.
0: 죄송합니다.
1: 지금은 야경이 이뻐서 일부러 저녁에 찍는다고 해요.
0: 근데 진짜 예쁘긴 해요.
1: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게
0: 네.
1: 저녁에 조금 운치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0: 저는 솔직히 그 전주에서도 이렇게 많이 찍긴 하는데 이걸 오기 전에 아 제가 쇼츠 중독자는 아닌데요.
1: 혹시 제주도?
0: 네.
1: 제주도 많이 가죠?
0: 바다에서
2: 제주도 진짜 많이 가죠.
1: 맞아요.
0: 저 솔직히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바닷가인데 신랑과 신부가 제주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닷가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누워서 찍는 과정은 조금
1: 힘들고.
0: 찝찝하기는 한데요. 촬영의 영상물을 성공을 딱 봤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바닷가에 둘이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고 발끝을 겹치게 해가지고 누워서 찍었는데요. 한편의 예술 작품 같았다는 느낌?
1: 예술
0: 그러니까 파도가
1: 작품은 불편함에서 나온답니다.
0: 맞아요. 나두번 다시는 못 찍긴 할 거야. 그거 찍고 나서 이제 뒤에 봤더니 옷이랑 다 까매져가지고 그래서
1: 맞아요.
0: 아마 그 뒷수습할 땐좀 그랬는데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예전에 그러지 않아요? 전동성당에서도 앞에서 찍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소를 하는데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 장소의 의미보다는 예쁘고 그리고 그 풍경 위주로 지금 많이 여기 그런 한옥 고즈넉한 한옥 그 모습이나 옛날 그 성당 모습 되게 유명한 곳 많잖아요,
1: 감성.
2: 전주. 그
1: 요즘 감성을
2: 감성으로
1: 중시하는 거죠.
2: 사진을 많이 찍고 아니면 전주 수목원 뭐 이렇게 꽃 한참 필때 그쪽에서도
0: 너무
2: 많이
0: 예쁘죠.
2: 피자
0: 장미도
2: 지금 하고
0: 있고.
2: 있잖아요.
0: 네.
2: 거기서도 그왜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로 많이 되어 있어서 꽃 사진은 여자랑 같이 찍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는 워낙 많은 종류의 꽃들도 있고 그다음에 푸릇푸릇한 그 풍경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비 신부님들 잘 들으셨죠? 꼭 참고해
2: 맞아요.
1: 주세요.
2: 너무 예쁘고 화려한 꽃보다는 그 고즈넉한 그 한옥이 더 멋있었던 것
1: 감성적인
2: 같아요.
1: 거.
2: 맞아요.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해요.
0: 근데 웨딩 포토라고만 하지 말고 그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번 찍지 않았을까요? 결혼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뭐라고 해야죠? 예식장이든 어디든 예약을 하고 나선 그다음부터 같이 기념될 만한 것을 찾지 않았을까요?
1: 요새는 홀을 구하는데도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구해야지만 구해줄 수 있다고 해요.
2: 와.
1: 그래갖고 결혼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한 2년 동안은 영상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천천히 준비할 시간을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0: 우리 오늘 진짜 결혼 이야기 엄청 많이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일이 많았었네요.
2: 너무 오래돼서 회상하게 되네요.
1: 추억팔이 열심히
2: 네,
1: 했습니다.
2: 추억팔이.
0: 근데 이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1: 평생 잘 부탁드립니다. 이 단어.
0: 좋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좋네요.
2: 저는 요즘 남편이 새벽 5시? 6시에 나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거 회상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런 마음을 아침마다 인사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0: 아, 진짜 고생해요. 근데 저희도 고생하지만 남편만 일찍 가는 것도 있지만 아내도 일찍 멀리 출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참
2: 네.
0: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1: 맞아.
0: 서로
1: 존중하고 아직까지도
0: 만났잖아요.
1: 잘 살고 있다는 거.
0: 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땠는지도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서 좀 어떠셨나요?
1: 글쎄요, 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정말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문화에 따라서 또 바뀐다는 것도 조금 생소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2: 여러 가지
0: 개비님은요?
2: 생각을
0: 네.
2: 하면서 회상도 할수 있겠지만, 아, 요즘이라면 어떻게 점점 더 간소화되면서 기념을 하고 친구와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다시 회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던 그 순간.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1: 오늘 잘 부탁드린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0: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다음에 즐거운 시간에 또 만나요.
0: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의 신부라는 말처럼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까지 결국은 모두 함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죠.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결혼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서로를 아끼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는 가까이 있어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함께여서 더 소중한 순간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낭만무지개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이상으로 낭만무지개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진행자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란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 입합나무 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입합나무 축제는 어제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얀 입합나무 꽃잎이 소복히 쌓여서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의 길이었습니다. 축제는 어제 끝났으나 입합나무 꽃잎과 그 향기는 아직도 가득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4월 29일에 시작되어서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57개국 237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 프로축구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고요. 특별히 이벤트로 전북현대의 지난 4월과 또 5월에 준비된 다양한 행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이제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축구는요,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열린 K리그 11라운드 전북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북이 2-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기 내용을 우리 정경구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지금 차 안에서 전화 받으셨다고요?
1: 네네.
0: 네네. 네, 오늘도 출근하시는군요. 강의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전북이 이제 포항전 3-2로 이긴 이후에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연속해서 2-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네. 어떻습니까? 그 제주와의 그 인연이 좋지 않은, 뭐 좋지 않다라고 표현보다는 제주에서 경기를 하면은 전북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요?
1: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적인 측면을 봐도 전북이 2023년에 4월 이후에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제주와의 경기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1: 사실 그 제주가 최근에 보여준 그 경기력들을 보면
0: 네.
1: 4-4-2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블록과 블록들을 형성을 잘 하거든요.
0: 네.
1: 이 어려움 속에서 전북이 또 승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이날 시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제주가 훨씬 많은 슈팅을 했단
0: 네,
1: 말이죠.
0: 그렇죠.
1: 그렇다는 것은 전북이 그 득점하면서 실점하지 않는 그런 단단함도 보여줬고, 또 그리고 골 결정력에 대한 집중력이 아마 K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북현대가 이제 선수 선발 구성을 보니까 이 정청용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이었고 또 제주가 4-4-2 포메이션이었는데 이 포메이션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팀의 차이가.
1: 사실 그 정정용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4-2-3-1의 포메이션은 스트라이커 좌우를 명확하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뭐 티아고나 모타 같은 선수들을 그 선수를 잘 활용하려면
0: 네.
1: 결국 측면에 있는 공간들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측면에 이용하는 그 연계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을 때이 4-2-3-1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지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0: 네.
1: 그런 것들이 분명한 거고요.
0: 네.
1: 자,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는 4-4-2 포메이션이에요.
0: 네.
1: 이 4-4-2 포메이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줄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미들이나 측면 자원들이 크게 포지션의 변동이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블록과 블록을 잘 이용하면서 견고하게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약간적인 측면을 보지만은 단순하지만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수 있는
0: 네.
1: 그런 형태의 포메이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전북은 전술적 유연성이 발휘됐다. 그리고 또 특히 중원과 측면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1: 글쎄요, 뭐, 선수들의 구성들은 전북이 특별히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 그런 그 팀의 그 성격을 좀 보여주는데,
0: 네.
1: 이날 보였을 때는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그 최우진하고, 그다음 이상민 선수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오버랩이라든지 공간의 침투 능력들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전술적인 유연성, 또 아니면 또 새로운 로테이션 자원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포백에 대한 이야기,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양쪽 풀백에 고참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잠깐 빠지면서 최유진과 이상민 선수가 돌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대, 선수들의 어떤 좀 젊은이들로 바꾸는, 테스트 관계, 뭐 이런 것도 볼수 있나요? 그렇게?
1: 사실 뭐 프로 축구가 베스트 11만 가지고는 리그를 다 완주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대체 자원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사실 이제 경기 라운드가 더해질수록 어느 팀이 더 많이 보유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플랜, 또 경기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꾸준하게 매 라운드 보일 수 있으려면 그런 대체 자원들의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북은
0: 알겠습니다.
1: 이상민이나 최우진 같은 선수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반과 후반에 양팀 간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1: 전반전 초반에는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팀들이 전북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전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드필드에 굉장히 그 상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탈압박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강상용이라든지 김진규
0: 그렇죠.
1: 이런 선수들, 또 오베르다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통해서 상대의 탈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0: 네.
1: 이 제주가 굉장히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4-2 포메이션에서 간격이나 또 블록 싸움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또 득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0: 네.
1: 김진규가.
0: 그렇습니다.
1: 37골.
0: 네.
1: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을 봤고, 후반 같은 경우는 제주의 그런 그 강한 그 공격이 굉장히 좀, 당황했고, 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을 잘 견뎌냈다는 거. 이 추진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또 티아고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0: 이 경기를 2대0으로 맞췄던 그런 경기 내용이.
1: 경기가 빡빡하게 좀 쪼이는 맛이 있었습니다만은 슈팅은 참 그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슈팅이 다 골로 연결이 돼서 팬들로부터는 아주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전북연대가 득점한 두 골의 상황을 교수님께서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0: 사실 그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그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조희재가 그 오른쪽 공간을 침투하는 그 이상명을 향해서 롱볼을 시도를 하는데
1: 네.
0: 그 공간은 굉장히 타이밍 있게 잘 움직였고 그런데
1: 네.
0: 여기서 이상명 선수가 아, 패스 한 번에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가 잘못 갔거든요. 패스 미스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 티아고가 그쪽에 라인을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이 볼이 또 운이 좋게 티아고에 떨어졌고
1: 네.
0: 티아고가 백힐로 볼을 끄집어내면서 이동준에게 연결했고
1: 네.
0: 이동준이 들어오는 김진규한테 연결을 했는데 이때 김진규가 인사이드로 완벽하게 골대를 보고 슈팅한 게 득점을 만들어져 완전히 팀적으로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플레이로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 첫 골에서 그 패스들이 그림같이 네. 이루어지면서 또 부드럽게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김진규의 슈팅 또한 너무나 부드럽게 슛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한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참 좋은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후반 두 번째 골도 얘기 좀 해주시죠.
0: 사실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주가 이제 그 상대의 압박 강도도 높고 라인을 또 굉장히 올리면서 제주 아 전북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 네.
0: 굉장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잘 견뎠잖아요.
1: 그렇죠.
0: 수비나 미들라인
1: 네.
0: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시 또 그날도 강상민 선수의 부지런함이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상대의 그 실수를 강상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했고 티아고가 90분에 출전했단 말이죠.
1: 그렇죠. 불과 몇 분 안 됐어요.
0: 네, 들어오자마자 전북이 강한 면이 그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장면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또 전북의 또 하나의 강점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1: 네.
0: 그 두 번째 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 저처럼 쉽게 골이 들어가는 모습을 팬들이 본다면 축구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 그렇죠.
1: 네, 그 경기를 보는 동안에 자 앞에서 이제 양쪽 사이드에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명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상명 선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 경기에서 잠깐 나왔고 두 번째 경기에는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왔는데 어때요? 경기를 보시고 이상명 선수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0: 사실 이 선수가 전북에 오기 전에 K2에서 경기를 충분히 했던 선수였고요.
1: 네.
0: 그 측면에서 미래가 밝았던 선수를 전북에 잘 영입을 해왔고
1: 네.
0: 그동안 김태환은 또 김태환이라고 하는 양쪽 측면에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선수들이 잘 보이질 않았단 말이죠.
1: 네, 네.
0: 이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자기 몫을 충분히 잘해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1: 네.
0: 앞으로도 전북이 리그를 끌어가면서 이 선수들의 경기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정용현 감독이 이 선수를 선택하는데 불안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제 최우진 선수도 초반부터 자주 여러 번 나왔고 이상민 선수는 최근에 나왔고 그전엔 또 김하준 선수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의 그런 어떤 흐름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네. 내일 12라운드가 광주 FC와 이 경기가 전주에서 있어요. 전주성에서요. 어떻게
0: 네네.
1: 예상하십니까?
0: 뭐 최근 광주가 너무 안 좋고요.
1: 그렇죠.
0: 시작하기도 뭐, 하고 대량 실점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1: 네.
0: 여기다 전북은 홈이잖아요.
1: 네.
0: 지금 아마 포항전, 제주전, 광주전 3연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량 득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이제 안양에 가서 안양과의 경기를 하는데 안양과 경기를 또 어떻게 평가를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0: 글쎄요. 뭐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광주를 이기고 3연승을 했을 때는 팀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1: 네.
0: 또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도 있게 되고
1: 음.
0: 안양도 충분히 어려운 경기이지만은
1: 네.
0: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 3월 18일 4라운드 안양전에서 전북현대가 이제 2대1로 이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올 시즌에. 그래서 근데 그때 경기를 보니까 안양도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팀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팀 순위 7위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둘다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북이 이제 1위 서울, 2위 전북현대, 3위 울산현대, 4위 강원, 5위 대전, 6위 포항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두 경기, 그러니까 광주 FC와 그다음에 안양은 그 외에 7위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팬들이 좀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을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멀리 가 계십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 계시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
2: 반갑습니다.
1: 거리입니다마는 이제 전화로는 가까우니까 평상시 말씀하시듯 하세요.
2: 자전인데요.
1: 네.
2: 모두 자전이겠지.
1: 양구가 휴전선하고 가깝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시설이 돼 있어요? 야구장 시설이 잘돼 있어요?
2: 야구장 시설도 잘돼 있고요.
1: 네.
2: 네, 저희 팀이 출전한 팀이 많기 때문에
1: 네.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좀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변형시켜서 또 시합도 하고 그러는군요.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1: 네, 그러니까요. 그냥 유소년 야구니까 가능하겠군요, 그게.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얘기하죠.
2: 네.
1: 지난주 NC와의 원정 3연전 기아가, 그다음에 KT와의 광주에서 3연전 경기를 했는데, 그 6경기 결과를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땠습니까?
2: 네, NC와의 1차전 경기는요,
1: 네.
2: 4대5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1: 네.
2: 연승 흐름은 끊어졌었어요.
1: 네.
2: 1차전 경기는 10회 연장 9대4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1: 네.
2: 그러나 3차전 경기는 2대7로 패하면서 NC와의 경기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1: 네.
2: 이어서 주말 리그 1위 팀인 KT와의 경기가 강주에서 치러졌었죠.
1: 네.
2: 상대의 전적은 3패를 기록 중이었었고요.
1: 네.
2: 1차전에서는 3대4 한 점차 패배였습니다.
1: 네.
2: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유지는 했지만
1: 네.
2: 승부수에서 미세한 분열이 결과로 이어지면서
1: 네.
2: KT전 4연패 그림자가 길게 그려졌었습니다.
1: 네.
2: 2차전은 완전히 다른 결이었는데요. 6대0 완봉승으로 투타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1: 네.
2: 흐름을 중심에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단독 5위 자리로 지켜내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3차전에서
1: 네.
2: 다시 3대6으로 무너지며 결국 위닝 시리즈를 KT에 헌납했습니다.
1: 네네.
2: 지난주까지 기아는
1: 네.
2: 31경기를 소화했어요.
1: 네.
2: 14승 1무 16패로
1: 네.
2: 승률 4할 6푼 7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네네. 그래서 이제 5위, 공동 5위예요. NC,
2: 네,
1: 기아,
2: 맞습니다.
1: 두산이 공동 5위인데 지난주 한주 6번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2: 네, 맞습니다.
1: 1위가 KT, 2위가 LG, 3위가 SSG, 4위가 삼성, 5위가 NC, 기아, 두산이고요. 롯데, 한화, 키움 순서로 돼 있거든요. 네.
2: 네,
1: 네.
2: 맞습니다.
1: 1위와 5위와의 게임 차는 6게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6.5게임 차이. 그래서 뭐, 실망하실 것도 없고,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구는 말이죠. 네. 자, 1차전 NC와의 경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NC와의 1차전 경기에서 3회 초까지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NC와의 1차전 경기 초반 흐름만 놓고 보면,
1: 네.
2: 분명히 기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 네.
2: 3회까지는 완벽했는데,
1: 네.
2: 나성범의 2회 우중월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어왔고요.
1: 네.
2: 이어 김도영의 좌월 장외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단숨에 경기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여전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경기는 가져간다는 그림이 보였던 경기였는데
1: 네.
2: 이날 에이스 선발 내일은 6이닝 8피안타
1: 네.
2: 5실점으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 네.
2: 중반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2: 결국 힘드쳐였던 7회에서 흐름을 다시 가져올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 네.
2: 2사 이후에 만들어낸 2, 3루 찬스, 상대 배터리가 흔들리면서 사실상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경기의 무게가 완전히 NC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네네.
2: 결국 초반에 만들어놓은 흐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1: 네.
2: 경기체에서 한 장면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면서 기아는 4-5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1: 네네. 이 선발 에이스 내일의 그 투구 내용이 사실 네네. NC와 1차전이고 또 KT와의 3차전에서 나와서 던졌잖아요.
2: 네네.
1: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구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스피드, 볼의 스피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간다면.
2: 지금 메인 선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초반에는 좋았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메인 선수가 지금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기를 바랄 뿐이죠.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피드 하면 그 묵직한 볼이 없어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제구력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자, 7회가 이날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한 점을 뒤진 상황에서 기아 공격이 시작되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2이닝 그 초반 상황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선두 타자 박재현이 안타로 출루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1: 네.
2: 김우령의 희생버터로 1사 2루를 만들면서
1: 네.
2: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잘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1: 네.
2: 김선빈이 물러난 이후에도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2사 1루를 만들었었고요.
1: 네.
2: 여기에서 타석에 나성범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이닝의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NC는 여기서 투수를 바꾸죠. 승부수를 겁니다.
2: 그렇죠.
1: 네. 네네.
2: 김지로를 투입하면서 나성범과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고요.
1: 네.
2: 초반에는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투수 쪽으로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었는데
1: 네.
2: 게임들이 연속으로 포수 뒤로 빠지면서 순식간에 2사 2, 3루가 됐고요.
1: 네.
2: 특히 두 번째 공에서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면서 사실상 동점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 네네.
2: 네. 이 장면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아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는데
1: 네.
2: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1: 네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여기에서
1: 네.
2: 그러면 포수 안중렬의 빠른 판단이 있었고
1: 네.
2: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어졌었습니다.
1: 네.
2: 결과적으로는 스윙이 인정되면서 나성범은 삼진 처리가 됐고
1: 네.
2: 홈으로 들어온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2: 이 한 장면으로 이닝이 그대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1: 네.
2: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판정 하나가 공격 전개 전체를 바꿔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만약 그 상황에서 심판이 스윙으로 판단을 했다면 나다우시 성립이 되면서 포수가 1루 송구를 선택해야 하는 흐름이 됩니다.
1: 네.
2: 그렇게 되면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이 가능하고요.
1: 네.
2: 타자 주자였던 나성범 선수도 1루에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1: 네.
2: 즉 단순히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득점 여부와 주자 상황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요.
1: 네.
2: 볼 수 있고요.
1: 네.
2: 결과적으로는 스윙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그 흐름이 끊겼다는 점에서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결국 이 장면 하나가 경기 전체를 바꾸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동점으로 갈 수 있었던 흐름이 한순간에 끊겼고
1: 네.
2: 그 여파로 본인까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 네.
2: 결국 이 7회 한 장면이 이날 경기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네, 네. 야구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예요. 경기를 보다 보면은 선수의 판단,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인정을 심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뒤섞여지면 말이죠. 정말 그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2: 아이고 의미가 그런 거죠. 네네. 너무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
1: 네네네. 자, 2차전 경기로 넘어가죠. NC와의 네네. 2차전 경기 결과는 기아가 역전승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 번 흐름이 바뀐 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요.
2: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경기는 흐름이 몇 차례 크게 흔들린 경기였죠.
1: 네.
2: 초반에는 NC 쪽으로 완전히 흐름이 기울였었는데
1: 네.
2: 1회 박범희의 투런 홈런 네. 그리고 2회 천재환의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기아가 0-3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요.
1: 네.
2: 이효리 선수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1: 네.
2: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면서
1: 네.
2: 초반 흐름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중반대로 기아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1: 네.
2: 4회 김호령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 흐름을 만들었고
1: 네.
2: 5회에는 한진수와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1: 네.
2: 나오면서 승식 간의 3-3 동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2: 특히 이 장면은 하위 타선에서 나온 장타였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2: 이 경기 흐름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데
1: 네.
2: 6회 수비에서 2루수 데일 타구 데일의 선수가 타구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이 이어졌고요.
1: 네.
2: 다시 3-4로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1: 네.
2: 다만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1: 네.
2: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8회 기아가 다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1: 네.
2: 볼넷과 안타, 타구를 묶어서 만루 기회를 만든 뒤 한준수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4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2: 펌프아웃이 만들어낸 점수라는 점에서 팀 전체 집중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결국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1: 네.
2: 10대 공격에서 한준수 선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1: 네.
2: 박재현 선수의 적시타 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1: 네.
2: 이후 김호령 선수의 3점 홈런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세기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한이닝의 경기를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1: 네.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경기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1: 네.
2: 중반의 흐름을 되찾은 뒤에 후반과 연장에서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져온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이 경기에서 최고의 1등 공신 감독님 누구로 평가하십니까? 1등 공신
2: 정혜영 선수죠.
1: 누구요?
2: 정혜영 선수.
1: 아, 투수?
2: 네.
1: 아니면 저는 타자 중에
2: 아,
1: 저는 박재현 선수라고 봐요.
2: 박재현 선수가
1: 10회,
2: 맞죠.
1: 10회
2: 타자는 네.
1: 예. 네. 그 신인 선수가 맞아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친 것이 그냥 적시타가 돼가지고 역전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김호령의 네 김호령의 3점 홈런, 김두영의 솔로 홈런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한 거죠. 자 네. 이제 정혜영 선수 앞에서 우리 저 감독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8회 9회를 네. 책임지면서 올해 첫 승을 기록했어요.
2: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던 선수였기
1: 그렇습니다.
2: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2: 였는데
1: 네.
2: 네. 이날 정혜영 선수는 2이닝 무실점.
1: 네.
2: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 볼넷 없이 던지면서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1: 네.
2: 결과도 좋았지만 내용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2이닝을 맡으면서 볼넷 없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가져갔고
1: 네.
2: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1: 네.
2: 특히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구간 8, 9회를 책임지면서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1: 네.
2: 이어준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타선이 연장전에서 부담 없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8, 9회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아로 봐서는 아주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날 홈런이 무려 5개 나왔어요. 김호령 선수가 네. 멀티 홈런을 치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2: 네, 홈런이 5개 나온 경기였는데
1: 네.
2: 특히 김호령 선수는 6타수 3안타,
1: 네.
2: 4타점,
1: 네.
2: 멀티 홈런을 기록했어요.
1: 네.
2: 첫 번째 홈런은 추격의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해줬고
1: 네.
2: 두 번째 홈런은 3런 홈런인데 135m짜리 홈런이었거든요.
1: 네.
2: 이 홈런은 승부를 결정짓는 세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1: 네.
2: 여기에 한준수 선수의 홈런과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은 끌려가던 경기를 단숨에 원점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1: 네.
2: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네.
2: 또 연장전에서는 김도영 선수의 시즌 10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팀 타선이 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고요.
1: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1: 네.
2: 이날은 특정 한 선수보다는 타선 전체가
1: 네.
2: 흐름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서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자, 테이블 세터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박재현 선수와 함께 상위 타선들이 힘을 냈단 말이에요.
2: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선수도 3안타 경기를 하면서 꾸준히 출루를 해줬고
1: 네.
2: 특히 연장 10회 1사 1루에서 나온 역전 2루타는 이날 경기의 결승타였거든요.
1: 네.
2: 김보령 선수가 폭발력을 보여줬다면
1: 네.
2: 박재현 선수는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2: 김보령 선수의 결정력 그리고 박재현 선수의 연결 능력이 함께 맞물리면서 공격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고요.
1: 네.
2: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날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김도영 선수가 이제 NC와 2차전 경기에서 연장 10회 쐐기 홈런을 쳤는데 리그 최초 올해 올 시즌이죠. 10호 네네, 홈런 그렇구나. 고지를 올라섰습니다.
2: 이날은 상황과 기록
1: 네.
2: 두 가지 모두 의미가 큽니다.
1: 네.
2: 연장 10회 2사 3볼 1스트라이크 히팅 카운트에서 슬라이드를 정확히 공략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한 방을 만들어냈었고요.
1: 네.
2: 이 홈런으로 10호 홈런 시즌 10호 홈런이죠.
1: 네.
2: 리그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홈런을 도달했었습니다.
1: 네. 자, 이제 김도영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 또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3차전 NC와의 3차전 경기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이제 그 3차전 경기가 보면은
2: 네. 네, 네.
1: 그 기아 타이거즈가 NC와의 3연전 경기에서 2대 7로 패하면서 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여기서 루징이란 말은 3연전 경기에서 이긴 경기보다 패한 경기가 많을 때 루징 시리즈라고 루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네. 우리 팬들이 새로운 용어라서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경기 흐름은 어땠었나요?
2: 네, 이날 경기는
1: 네.
2: 선발과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네.
2: 먼저 선발 올러 선수는 5이닝 89구를 던지면서 5피안타,
1: 네.
2: 2볼넷, 1사사구, 3진 5개, 4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2: 1회 리드오프 홈런으로 선취점을 내준 이후에 중반까지는 안정감을 찾아갔지만 5회 2사 이후 연속 출루와 주자 관리에서 흔들리면서
1: 네.
2: 추가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2: 이후 불편에서는 최지민 선수와 한재중 선수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1: 네.
2: 추격 흐름은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1: 네.
2: 실제로 6회 김도영 선수의 출루 이후에 나성범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2대 4까지 달아붙으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흐름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8회 홍민규 선수가 1이닝 4피안타 3실점을 허용하면서
1: 네.
2: 점수차가 벌어졌고
1: 네.
2: 이 장면에서 추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어요.
1: 네.
2: 여기에 타선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네.
2: 3안타가 6개에 그쳤고 김도영 네. 2안타, 나성범 2안타, 오선우 1안타, 김규성 1안타로 일부 선수들에게만 생산이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날 경기는 선발의 5회 2사 후의 실점,
1: 네.
2: 불펜의 8회 추가 실점,
1: 네.
2: 그리고 타선의 침묵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엎을 것 같으면서도 엎지 못했고 또 역전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역전을 당한 또 좋은 찬스에서는 득점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NC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KT와의 3연전 얘기를 하죠. KT와 1차전 시즌 4차전 경기가 되는 건데 3대 4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이날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 보면
1: 네.
2: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결국 한 끗을 넘지 못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1: 네.
2: 양현종 선수가 4이닝 5피안타 2실점
1: 네.
2: 본래 4개를 기록을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1: 네.
2: 경기 자체는 흥미롭게 흘러갔었고
1: 네.
2: 하지만 3회 수비에서 한 장면이 있었죠.
1: 네.
2: 외야에서 잘 막아낸 이후에 내야 연결 과정에서 과감한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1: 네.
2: 이 장면이 단순 1점이 아니라
1: 네.
2: 경기의 흐름을 KT 쪽으로 넘겨지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1: 네, 네, 네.
2: 화전은 전체적으로 답답했어요.
1: 네.
2: 상대 선발 고용표의 투구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겼었습니다.
1: 네.
2: 김우병, 김도영, 김선빈 세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1: 네.
2: 기아 타선은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기록하면서 타선 전체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는 못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점수는 냈지만 압박을 주는 공격은 나오지 않았다.
1: 네.
2: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기아가 끈질기게 따라붙기는 했습니다만,
1: 네.
2: 6회 김도영 적시타 그리고 8회에는 밀어내기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고
1: 네.
2: 여기까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분위기였는데
1: 네, 네.
2: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1: 네.
2: 8회 말 6회 말루 타자는 5번 타자 나성범. 많은 기아 팬들이 최소 1점은 내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1: 네.
2: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추가점을 내지 못하고 경사로 끝나면서
1: 네.
2: 흐름을 완전히 끊겼습니다.
1: 네.
2: 사실 이 한 타석에서 이날 경기의 승부가 갈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2: 1위를 넘긴 KT는 최원준의 블랙과 김현수의 안타로
1: 네.
2: 흐름을 만들어서 보냈었고요.
1: 네.
2: 1자 1루로 해서 장성호의 적시타로 역전하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1: 네.
2: 반면 9회 말 공격에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지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 한번 얘기하죠. KT 2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네. 저 감독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그 KT와 네. 2차전 경기 기아가 6대0으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사실 KT전에서 네. 전패를 하고 오다가 이제 첫 승을 하는 거예요. 6대0으로.
2: 네, 네,
1: 기분 좋은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말씀하시죠. 경기 네. 흐름.
2: 2차전 경기는 초반과 중반, 후반의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나는 경기였습니다.
1: 네.
2: 먼저 초반인데 기아가 기회는 계속 만들었었어요.
1: 네.
2: 박재현 선수가 출루를 하고
1: 네.
2: 김선빈 선수 볼넷으로 연결되면서 득점권 상황은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점수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1: 네.
2: 마운드였습니다. 황동화 선수가 4회 2사까지 퍼펙트에 가까운 투구를 하면서 기아 타선을 완전히 묶어놨었거든요.
1: 네.
2: 경기 흐름 자체를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거죠.
1: 네.
2: 그리고 결국 중반 5회 기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 네.
2: 박지현 대일 선수가 연속 안타 이후에
1: 네.
2: 김선빈 선수가 우익선상 2루타를 터뜨리면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1: 네.
2: 이게 이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2: 여기서 끝이 아니라 6회 추가점이 이어지는데요.
1: 네.
2: 한승훈 선수의 데뷔 첫 안타가 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1: 네.
2: 이 선수가 군산중 전주고 출신입니다.
1: 네.
2: 그리고 김태훈 선수의 희상플라이까지 나오면서 점수차가 4대0으로 벌어집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 결정적으로 박재현 선수의 투런 홈런.
1: 네.
2: 이 한 방으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마운드에서는 황동화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줬고요.
1: 네.
2: 이에 올라온 김태형 선수까지 2이닝을 깔끔하게 책임을 지면서
1: 네.
2: 완벽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날 경기는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중반에 집중력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후반에는 투타 모두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 네. 자 그런데요. 그 한승현 선수가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2: 네.
1: 어쩐지 좀 정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첫 안타가 참 타점하면서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황동화 선수 투수 잘 던졌잖아요. 짧게 얘기하고 3차전 얘기로 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7이닝 무실점 한 얘기 말이죠.
2: 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7이닝 4피 안타 8타 3진 무실점 무사사구로 시즌 2승을 기록했고요.
1: 네.
2: 현재 9경기 2승 2홀드 ERA 5.96을 기록 중이고요.
1: 네.
2: 포심 최고 140km의 슬라이더, 포크볼,
1: 네.
2: 커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1: 네.
2: KT 타선을 완전히 제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특히 4회 2사까지 퍼펙트, 5회까지 단 1피 안타로 경기 흐름 자체를 가져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예, 황도환 선수가 살아남으로써 앞으로 기아로 봐서는 투수진들이 부상 선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차전 얘기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차전. 3차전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간단하게.
2: 네, 케이스와 3차전 경기는요,
1: 네.
2: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초반은 분명 기아의 몫이었어요.
1: 네.
2: 김도영이 이래 말 역전 3점 홈런이 터지면서 11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1: 네.
2: 이 한 방으로 경기의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1: 네.
2: 타격점과 장타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었거든요.
1: 네, 네.
2: 하지만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 네.
2: 선발 제임스 레일이 중반 들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5회 초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었습니다.
1: 네.
2: 기아 입장에서 이 5회 초는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무너뜨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선두 타자 이후 최원중과 장성우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5이닝 출발부터 흔들렸습니다.
1: 네.
2: 특히 최원중에게 2루 3루 도루를 연달아 허용하면서 마운드의 제임스 레일은 투구 템포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타자를 상대하기보다 주자와의 싸움이 끌려 들어간 전형적인 흐름이 이탈 상황이었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독님. 여기까지 하고 네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패한 거죠, 뭐. 네. 자, 끝으로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안내 좀 하시죠. 한화의 경기가 네. 주중에 있고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한화 9위예요. 그다음에 주말에 8위인 롯데와의 경기, 원정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적어도 3분의 2는 이겨야 되지 않아요?
2: 네, 이번 주 일주일은 흐름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2: 주중에는 광주 홈에서 리그 9위 하나와 이글스와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2: 순위상으로는 기아가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지만
1: 네.
2: 하위권 팀들도 부담없이 맞붙는 특성이 있는 만큼
1: 네.
2: 초반 기사 대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홈경기인 만큼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타선이 초반 득점 지원을 해주는 정서적인 경기 운영이 요구되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주말에는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서
1: 네.
2: 8위 롯데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을 갖습니다.
1: 네.
2: 사실 원정은 특유의 분위기와 흐름 싸움이 강한 구장인 만큼
1: 네.
2: 경기 초반 흐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
1: 네.
2: 특히 롯데 역시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라
1: 네.
2: 단순한 순위 이상의 접전 상황이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다음 주 이번 주 경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기아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음질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했어요. 약간 그 좀 울림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25분이 넘도록 25분이 넘었어요. 우리 김백천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연대 홍보 담당자이신 조남건 책임 매니저를 연결을 해서 전북현대 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2: 전북현대 홍보를 맡고 있는 조남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제주에 갔다 오시고 이겨서 기분 좋으시겠네.
2: 아, 네. 오랜만에 제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5월 5일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인데 홈 경기 얘기부터 해보죠. 상대가 광주 FC인데 이 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 홈 경기는 이제 22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배정받아서
1: 네.
2: 어린이와 가족 팬분들을 오랜만에 전주성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1: 네.
2: 올해는 가족 모두가 즐기는 축구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띌까요?
2: 가장 큰 포인트는 이날 경기가 어린이날 펼쳐지기 때문에
1: 네.
2: 어린이 중심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2: 첫 번째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1,000원 티켓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2: 이 같은 경우는 ENS석 일반석 그리고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1: 네.
2: 두 번째로 가족 단위로 관람 환경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1: 네.
2: 어린이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디즈니 토이스토리 콘셉트로 포토존과 미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봇 마스코트와 콜라보레이션 한 부분에 있어서
1: 네.
2: 또봇 그 인형탈이 와서 퍼포먼스와 시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네.
2: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는데요.
2: 네. 경기 전에 이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해서 경기장에 일찍 오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이제 전북연대 요즘 그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축구도 중요하지만 전주성에 놀러 간다라는 느낌도 주어질 것 같아요.
2: 네, 물론 이제 축구가 주된 매개체는 맞고요.
1: 네.
2: 다만 이제 축구 경기 외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제 즐길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진행되는 이제 행사 내용 좀 말씀드리겠는데 시드 바이 패트 행사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시드바이펫은 반려동물과 함께 친환경 CSR 프로그램입니다.
1: 네.
2: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환경 보호 활동과 결합된 참여형 이벤트였고요.
1: 네.
2: 임실군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오수애견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오수에서 함께 네. 산책하면서.
1: 네.
2: 꽃씨를 뿌리는 본의 산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1: 네.
2: 향후 오수 천변의 아름다운 꽃길로 물들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선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꽃씨를 뿌리는 행사였군요. 그러니까. 네.
2: 네. 그 강아지한테 그 키트를 채워가지고요. 그
1: 네.
2: 안에 들어있는 꽃씨가 걸어다닐 때 조금씩 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해서.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참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행사가.
2: 네. 팬분들이 단순히 이제 참여를 넘어서 그 반려 동물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의 문화 그리고 환경의식,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겠죠?
2: 네, 이 행사를 운영했던 담당자 말에 따르면요.
1: 네네.
2: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CSR 활동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5월 17일 김천 상무전 이후에 진행되는 저서드 하프 행사인데 그리고 잔나비 공연 소식이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그, 기존 축구는 이제 전반, 후반 이렇게 끝나지만,
1: 네.
2: 전북현대는 경기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고자,
1: 네.
2: 서드 하프를 기획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러면.
2: K리그 네. 최초로 시도이기 때문에 네. 전무경대 팬들과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바로 공연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
2: 네, 맞습니다.
1: 네.
2: 보통은 하프타임에 약 두세 곡 부르는 게 일반적 가수 초청 행사였잖아요.
1: 네네.
2: 네. 이날은 경기 종료 후에 네. 전주성에 그대로 이제 콘서트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1: 네.
2: 잔나비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5월의 밤에 굉장히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럼 무대가 그라운드의 센터 서클 한복판이 되는 건가요?
2: 무대가 사실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네, 잔디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1: 네.
2: 잔나비 그 두 분께서
1: 네.
2: 그라운드를 움직이면서
1: 아,
2: 그 네. 안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 시간이 대략 몇 분이에요? 한 시간은 넘겠죠?
2: 더 서드 하프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계획된 건 45분이지만
1: 네.
2: 뭐 가수가 뭐 인사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곡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2: 약 한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뿐만 아니라 전북연대가 이제 음악 팬들도 그라운드로 초대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2: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서드 하프를 기획한 의도인데요.
1: 네.
2: 축구 팬분들은 전주성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1: 네.
2: 음악 팬분들은 전주성으로 신규 유입되는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1: 네,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날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다른 경기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2: 네, 5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도로 잔나비가 초청이 되는데요.
1: 네.
2: 향후에도 더 서드 하프는 지속적으로 기획이 될 거고요. 올해는 아마 몇 번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된 건 없지만
1: 네네.
2: 일단 첫 번째 초청으로 잔나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서드 하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이렇게 기대를 해보냐면요. 2008년도 9월에 조용필 콘서트를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2: 네.
1: 그래서 그때 15,000명의 관중이 오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그런 공연을 보셨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넓은 데서 또 전북연대가 그 오디오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하고 경기 끝나고 한번 관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합니다.
2: 네, 저희가 또 기존 조명이나 음향은 사실 콘서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명하고 네. 그다음에 음향 이런 부분도
1: 네.
2: 그날 경기 안에서 좀 추가적으로 네.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정말 환영합니다. 네네. 자 최근에 스카이박스도 새롭게 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2: 네.
1: 그 무신사 스탠다드 룸이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무신사 스탠다드와 협업을 해서요 브랜드 네. 룸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1: 네네. 그러면은 일반 스카이박스 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기존의 스카이박스와는 다르게요.
1: 네.
2: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브랜드 네. 감성 인테리어, 쾌적한 관람 환경,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1: 네.
2: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무신사 뷰티라고 해서 새로 출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오시면은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코스메틱들 그다음에 퍼퓸류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경기장이 전주성이 이제 그 축구의 역사를 하는 박물관 그런 전시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하고 또 스카이박스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그러는데 점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느껴지는 기분인데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축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1: 네.
2: 경험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2: 또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서 즐길 거리를 많이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 소식 말고 이제 축구 얘기 한번 하죠. 이 꼼빠뇨 안드레이 꼼빠뇨 선수가 있잖아요.
2: 네, 네.
1: 네. 하도 이제 경기장에 나타나지가 않고 뭐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팬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꼼파뇨 선수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 네, 작년 시즌 더블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꼼파뇨 선수가 작년 하반기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은 사실 보실 수가 없으셨었는데요.
1: 네.
2: 꼼파뇨 선수는 하반기에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이제 무릎 복합적인 부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1: 네.
2: 현재 아시다시피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1: 네.
2: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복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2: 네,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 네네.
2: 회복 경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증이 없다고 하고요.
1: 네.
2: 그리고 개인 재활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상을 당한 부위가 좀 반대편 다리와 비해서 밸런스가 좀 아직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볼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밸런스를 위해서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2: 네,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자,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북현대가 단순한 성적을 쫓고 있는 구단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 네네.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단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그 제주 경기에서 말이죠. TV
2: 네네.
1: 중계를 저도 봤는데 관중에 몇 명이 오셨어요? 전라북도 팬들이, 전북 팬들이.
2: 네, 유료 관중은 8,700여 명 정도였고요.
1: 네.
2: 그날은 약 제주 원정 경기에
1: 네.
2: 1,400분께서 제주까지 와주셔서
1: 이야.
2: 응원해 주셨습니다.
1: 네네. 아니, 보통 그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그 버스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행기표를
2: 네.
1: 자기들이 자 왕복 비행기표 다 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 네, 이번은 특별히 근로자의 날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었기
1: 아,
2: 때문에
1: 네네네.
2: 네, 저희 또한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1: 네네.
2: 이렇게 1,400여 분께서 오실 거라고 사실 큰 기대를 못 했었는데
1: 네.
2: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1: 네.
2: 아마 선수단이 더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팬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선수도 또 2대0으로 이기면서 그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북현대 모터스의 조남근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방송일은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시선은 이리저리 향하는데 딱히 무언가를 보거나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냉장고 문을 연 채 우두커니 그 앞에서 냉장고 안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딱히 해야 할 일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요.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괜히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요. 익숙한 냉기가 한번 스쳐 지나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냉장고 안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꺼내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냉장고 문을 바로 닫지도 않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발길이 향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멍하니 냉장고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초였는지 어쩌면요 생각보다 조금 더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앉아있던 그 자리에 돌아와 그대로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금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입니다. 분명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요.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실은 TV도요. 딱히 보고 싶은 게 있었다기보다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가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보고 싶은 방송이 있었던 건 아닌데 TV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먹을 게 있긴 했지만 막상 손이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초 정도였을까요? 10초 정도쯤 서 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그냥 뭔가 허전한 날, 조금 심심한 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TV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냉장고를 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그날은 뭔가 그렇게 잠깐 기분을 바꾸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바꾸거나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보통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었다가 닫고 나면요.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딱히 뭔가 찾으려고 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을 연 김에 어떤 걸 꺼낸 것도 아니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냉기만 슥슥 나오다가 문을 다시 닫은 거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냉장고 앞을 서성거렸다는 것 자체가요. 작은 숨 고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봤던 이유였던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게 이유였던 거예요. 일상에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모든 행동에 이유를 붙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어떤 순간은요, 굳이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 순간도요, 그래서 소파로 돌아와 리모컨을 들었던 순간도요, 그날은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문을 다시 닫기도 하지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떤 생각을 고민을 이리저리 하다가 무심결에 냉장고 앞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횡하니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을 다시 닫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유가 있던 이유가 없던요. 그저 그런 순간으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늘 효율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요. 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그저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앞으로가 서성이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이건요. 입이 심심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심심했던 거고요.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고 고팠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 안을 바라봤던 순간 있지 않으세요? 냉장고 앞까지 와서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뭘 찾으려고 했지? 했던 순간 있지 않으세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듣고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요. 지인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음원 파일, 오디오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새소리였습니다. 지인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날도 등산하면서 녹음한 새소리였다고 저에게 녹음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새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파일을 클릭해서 새소리를 듣는데요. 뭔가 마음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책갈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에게 허락은 받았고요. 지금 함께 들어볼게요. 산속에서 걸어가다가 녹음한 거고요. 어떤 새의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새소리 좋죠. 저는 처음 듣는 순간 뭔가 집중이 되면서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인이 산에서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새소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메시지로 음성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새소리를 보내준 거였고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맑아지는 느낌에 그날도 여러 번 들었고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가끔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음원을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요. 새소리가 들리는데 처음 한번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새소리 한 마리의 새우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멀리서도 새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아마 제 생각엔 한세 마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간에는 물이 흘러가는 듯한 아마 옆에 뭔가의 계곡 내지는 작은 냇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산을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떤 새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뻐꾹, 뻐꾹, 뻐꾸기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소적새라고 하더라고요. 산길을 걸으면서 느껴보는 소적새 소리. 이 소리를 듣다 보면요. 저도 마치 초록 숲속의 산길을 함께 걷다가 이 새소리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5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4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14회 방송 내용은요. 시내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다가 한쪽 이어폰이 빠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하나가 귀에서 떨어진, 네. 듣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다가 가방에 그 케이블이 걸려서 이어폰 한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어폰 하나를 빼는 순간 달라지는 일상의 소리에 대한 상황과 생각이었는데요. 익숙한 음악 속에 머물던 시간이 이어폰이 빠진 그 아주 짧은 순간을 통해서 다른 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배경처럼 흘려보냈던 소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끼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케이블, 유선 이어폰이 좋아서 유선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는데요. 그 한쪽이 양쪽으로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한쪽 귀에 있던 이어폰이 빠지니까 이제 밖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버스 엔진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요. 사람들의 낮은 대화, 바람과 도로의 움직임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소리들이 사실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어폰은요, 편안함과 집중의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세상의 일부를 잠시 닫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이어폰을 빼듯이 마음도 조금 열어두고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했었죠. 각자의 소리가 모여 만들어지는 하루 속에서는요, 오늘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이어폰 한쪽 귀에 있던 게, 우연히 한쪽이 빠져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어폰 안낀 쪽으로, 세상에 버스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가끔은 이렇게 세상에, 일상의 소리도 들어봐야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꼭 소리만을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소리 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풍경들, 소리를 닮은 풍경들, 여러 상황까지도 포함을 하는, 때로는 이어폰 한쪽을 빼듯이 마음을 열어두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가끔은 이어폰을 빼고 일상의 소리도 듣는 시간이 나름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때로는요. 아, 시끄러워, 복잡해. 아무 소리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싶을 때는요.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어 귀에 꽂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어폰은 잠시 위안의 소리를, 위안의 시간을 건네줄 거예요.
이어폰을 빼고 세상의 소리가 들렸다는 건요.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이었죠. 114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어폰을 끼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세상이 뮤직비디오화 되는 마법을 느끼게 되어 좋아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마치 세상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풍경을 보면 마치 뮤직비디오가 되는 마법. 그러면 세연님은 뮤직비디오 속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네.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더구나 뭔가 그 상황에 그 시점에 기분을 탈 때는 더 그렇더라고요.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운이 축 처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요. 음악을 들으면서 바라보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가로수의 풍경도 흠뻑 우울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울함의 음악도 들으면서 한참 빠지고 나면 저는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할 때는 두 가지 형태예요. 어떤 때는 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쿵짝쿵짝 밝은 음악, 힙합 음악이나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요. 가라앉은 그런 제 기분을 업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정말 더 우울한 음악을, 슬픈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나름 마음의 정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햇살이 좋을 때는요. 요즘 좋죠. 봄이 깊어가면서요.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꽃들이 있는 공원 같은데 아니면 요즘은 가로수에 꽃들이 많이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어가면 그것도 또 하나의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제 벚꽃이 한참 바람이 불면 꽃비처럼 내리잖아요. 그런 때 음악 좋습니다. 요즘은 입합나무가 또 그렇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주말 사이에 비가 오고 나니까 입합나무가 이제 바람결에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한 편 준비하시죠.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에 밝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겁니다. 이번엔 헤얼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드디어 헤드폰을 머리에 장착하고 스트레칭하면서 책갈피와 듣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히읗 히읗. 가까이 사는 지인이 제 농장을 방문한 후 가까운 곳에 텃밭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지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한숨을 내쉬어서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요. 남편과 친정엄마까지 동원해 해질녘 차로 20분을 달려가서 텃밭에 가고요. 재미있게 한동안 농사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요. 텃밭 농사를 1년 만에 손들었어요.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죠. 텃밭이요.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전인가 함께하는 동아리 공동체에서 텃밭을 했다가 딱 1년만 하고 안 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했을 때는 저도 차로 한 30분, 40분 좀 멀리 가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네에 텃밭을 같이 해서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2주째 텃밭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시작은 언제 하는 걸까요? 텃밭 시작하면 바로 방송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텃밭을 주위에서 하는 분들 SNS에 사진 올리고 막 그러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텃밭을 하는 걸 보면 하고 싶습니다.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도 있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유도 느껴지죠. 보기에는 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저처럼 한번 해보면 다르더라고요. 네, 지인 말씀처럼 존경하는 눈으로 텃밭을 오래 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5년 전에 텃밭을 했을 때요. 일주일에 한번 가다가 나중에는 보름에 한 번씩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주 못 갔더니 이게 텃밭인지 잡초밭인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우려고 했던 네, 채소나 식물들은 안 자라고 그렇게 뽑고 또 뽑아도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난주 방송처럼 꽃밭을 이번에 만들어야 할까 봐요. 제 그 동아리 텃밭에서 저에게 주어진 부분은 꽃을 심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자주 못 만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텃밭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고 자주 안 가면 마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은 똑같은데 텃밭은 점점 나에게서 도망가 버립니다. 먼 곳에 텃밭이 있으면 자주 못 가니까 텃밭은 가까운 곳에 확실히 있어야겠더라고요. 먼 곳에 있는 텃밭의 장점은 하나, 마치 바람 쐬러 가는 것처럼 가끔 한 번씩 드라이브로 여행 가는 느낌으로 텃밭을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텃밭이 아니라 잡초밭만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다음은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거리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하고 위험해 보여요. 최소한 거리를 걸어갈 때는 귀를 열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가끔 거리를 지날 때 인도는 좁고 사람의 왕래가 많을 때는 길을 걷다 보면 이제 한 번씩 건너편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상대편에서 오시는 분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쪽 다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면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내지는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 때 거리를 걸어가거나 그런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때는 좀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쪽 귀에만 이어폰을 꽂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저는 다른 상황도 생각났어요. 히읗! 집 근처 공원에 가끔 가는데요. 공원에는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닐 때도 있는데요. 괜찮긴 한데 어떤 경우는 너튜브로 정치 관련 내용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데 이런 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처럼 공공장소에서는 스피커로 듣지 않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곤 하네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그때는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이어폰으로 들어야지 상대방에게 뭔가 신뢰를 방해가 되지도 않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처럼 근데 이제 이어폰을 귀에 끼면 헤드폰을 귀에 끼면 너무 크게 틀었을 경우에는 좀 거리를 걸어갈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청각도 물론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어폰으로 듣지 않고 스피커로, 특히 보통 걷기 운동 많이 할 때 스피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죠. 보기도 하죠. 저희가 걷기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 가면. 근데 이런 경우에 음악은 괜찮은데 뭔가 이런 뉴스라든가 아니면 말소리, 멘트가 있는 것들은 좀 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저도 가끔 그렇게 듣긴 합니다.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걷기 운동을 할 때는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경우 많죠. 스마트폰으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다른 이웃분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왜 그렇게 그분이 작게 틀어놓은 스피커의 소리에 귀가 기울어지고 잘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플레이브, 꽃송이들의 퍼레이브.

플라이브 꽃송이들의 퍼레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4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오랜만에 배워요. 웃는 이모티콘. 저도 자주 한쪽 이어폰만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걷곤 하는데요. 가끔은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에 제가 갇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막 밀려와서 이어폰을 빼버리고 두 귀를 열고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어폰을 갖고 나가지 않는 날도 있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요. 그로 인해 다른 한쪽을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오늘은 나가지 않는 날, 이어폰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날, 자유로운 날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글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어요. 그런데 한 2주 만에 뵙는 것도 같고요. 그 책갈피에 자주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남겨주시는 분들, 매주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남겨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자주 남겨주시다가 한동안 소식이 좀 뜸한 분들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의 내용은요. 일부러 한쪽 이어폰을 뺀 게 아니라 우연히 양쪽 다 끼고 가다가 한쪽 이어폰이 빠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한쪽 이어폰이 빠지고 나서야 세상의 소리가, 주변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튜브님 같은 경우는 이어폰 양쪽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가끔은 뭔가 그 소리에 내가 갇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이어폰을 빼거나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일부러 한쪽에만 이어폰을 낄 때가 있어요. 보통은 길을 걸어갈 때 차 소리가 안 들리거나 뭐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때로는 뭔가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볼륨을 좀 줄이기도 하지만 한쪽만 끼고 한쪽 귀는 음악을 향해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할 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계속 음악을 듣고 있다가 그냥 이어폰 빼고 음악도 듣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걸어가면서 아니면 차 창밖을 보면서 아니면 집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의 무늬를 보면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을 때가 오히려 또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이어폰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날이라고 하시니까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너무 얽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 스마트폰을 혹시라도 놓고 나오면 뭔가 불안하죠. 어디선가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 영상도 봐야 되고 그래서 불안한데 이런 게 계속되고 하니까 이게 디지털 중독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 해방의 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뭔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하루를 정해서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는 날, 스마트폰에서 해방되는 날을 만들어보자, 이런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그 생각도 납니다. 글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요. 그로 인해 다른 한쪽을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어서 우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어폰은 일상이 됐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깜빡하고 이어폰을 놓고 나오면 하루 종일 허전하더라고요.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이어폰은 폰도 정말 어떤 때 서두르라 보면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놓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어폰은 좀 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물론 이어폰으로 음악을 자주 듣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래도 나오면서 혹시 놓고 나왔다고 해도 시간을 보거나 문자를 보려고 하면서 아, 놓고 나왔다. 그래서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이어폰은 가까이 있긴 하지만 완전 필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음악을 들으려고 할 때 아, 맞다. 이어폰을 집에 놓고 왔구나. 이런 때가 있죠. 그러면 괜히 허전합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스피커로 들을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어폰 하나는 케이블이 있는 유선 이어폰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늘 가방 한쪽에 그 파우치 같은 공간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깜빡 잊고 나온 날은 네, 정말 유용하게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어폰을 안 끼고 음악을 들은 게 언제였지 하고 할 만큼요, 저는 언젠가부터 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네요. 예전에 MP3 플레이어로 들을 때부터 음악을 늘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책갈피 라디오 방송도 이어폰으로 들어요. 방송을 듣다 보니 저는 이어폰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있기도 하네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하트 뿅뿅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 글을 평소에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요. 이어폰으로 듣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스피커로도 듣겠지만 아니면 승용차에서 뭐 스피커로 들었거나 나 혼자 집이나 어떠한 공간, 사무공간에 있을 때는 스피커로 듣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어폰으로 또 이동할 때는 이어폰으로 들 때가 많죠. MP3 플레이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지금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제 보물창고 아시죠? 서랍 세 번째 칸 오른쪽. 예, 꺼내서 들은 지는 요즘은 다 폰으로 들으니까요. 꺼낸 지는 오래됐는데 MP3 제가 처음으로 샀던 MP3 플레이어가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빨간색의 고급진 네, 모양의 MP3 플레이어인데요. 저도 책갈피 방송 모니터를 방송을 다시 할 때,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물론 스마트폰으로 듣죠. 늘 가지고 다니니까요. 듣기도 하고요. 다른 라디오 방송이나 너튜브 영상을 볼 때도 이어폰을 통해서 듣습니다. 스피커로 듣는 건 정말 아주 가끔, 늦은 밤에 걷기 운동할 때, 걷기 운동 거의 빠지지 않고 밤에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0시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장을 다녀오고 하면, 12시, 1시, 2시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밤 10시 때만 돼도 제가 걷기 운동하는 곳들이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공원, 작은 호수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데 10시면 사람들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벤치에 앉아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데 1시, 2시, 새벽으로 넘어가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두리번거려서 없으면 또 스피커로 듣는 그런 소리의 맛이 있으니까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걷기도 합니다. 또 이어폰을 늦은 밤에는 안 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시, 2시는 인적이 드무니까 뭔가 걷기 운동을 할때 귀를 이어폰으로 꽉 막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의 상황에 적극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귀를 열어두고 스피커를 통해서 듣습니다. 네. 예전에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 해수욕장, 한벽 해수욕장이었던가요? 네, 해수욕장은 바로 떠오르지 않는데, 네, 그 푸른 바다가 있었던 해수욕장 앞에 제주 뿔소라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도 해마다 가면 계속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서 소라로 만든, 소라 껍데기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 그걸 기념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가끔 그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뿔소라로 된, 뿔소라 모양이 아닌 실제 뿔소라를 말려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데요. 소리가, 일반 또 스피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소라가 그 안에 웅웅웅 이렇게 안에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새롭기도 하고 뭔가 제주도에 갔던 추억이 그 소리에 함께 담겨 있어서 바닷소리가 들리듯이 분위기에 취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헤드폰을 쓰고 자전거를 타요. 음악도 크게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의 경적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히읗히읗. 그런 때 위험하다는 생각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다시 음악을 크게 트네요.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요. 히읗 하면서 개구진, 네,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 여러 개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꼭 이건 고쳐야 할 습관이실 것 같아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데 헤드폰을 쓰고 타면 그런 분들 많죠. 저희 거리 가면. 뭐 어느 정도 크게
틀어놓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탈때 차도 많이 달리고 또 이제 사람도 많이 달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각, 시각, 청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각 부분을 음악으로 살짝 가리면 위험할 것도 같습니다. 안전운전 아시죠? 자전거도 음악을 듣긴 하지만 정말 나는 헤드폰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어폰으로 좀 바꿔보세요. 헤드폰보다는 귀를 좀덜 막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어폰 중에서도 헤드폰도 아마 그러겠지만 밖에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을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어폰을 끼고 싶으면 한쪽만 끼고 한쪽은 거리의 소리를 향해 열어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훈님은 소중하니까요. 스카이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어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오래전 학창시절에 뽐내고 다녔던 미니카세트가 생각났습니다. 히읗. 그때 미니카세트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좀 늦게 구입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어폰으로도 들었지만 스피커로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히읗. 그때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미니카세트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고, 그게 트렌드처럼 멋진 시대였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니카세트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무선 이어폰이 저에게도 자연스럽죠?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랑, 네. 스카이미님,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가 봐요. 앞에 사연 중에 루시님이 MP3 플레이어를 말씀하셨을 때도 당시에 그때 생각이 모락모락 났었는데요. 저도 미니카세트가 있었죠. 저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미니카세트,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니까 말해도 되겠죠? 국내 3대 가전회사에서 만든, 네, 미니카세트가 있습니다. 마이마이, 요요, 아하. 마이마이, 요요, 아하. 이거 생각나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거예요. 저는 마이마이였는데요. 누나가 사서, 누나가 저하고 6살 차이 나는데, 누나가 사서 듣다가 질렸는지. 저에게 감사하게도 하사해준 막내라고 미니카세트였어요. 디자인이 정말 앙증맞고 멋있었고요. 당시에는 미니카세트가 막 유행처럼 CF에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중학생 친구 또래에서는 미니카세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CDP가 나왔잖아요. 아세요, CDP? 네, CD 플레이어를 말하는데요. 아, 그게 나왔을 때도 얼마나 있어 보이고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을 타면 학생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MZ 세대들인데요. 전철에 앉아서 CD 플레이어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신났네요. 오랜만에 추억이 소환, 미니카세트 이야기, CD 플레이어 이야기, MP3 플레이어 이야기 하니까 자꾸 목이 잠겨서 한 번씩, 네, 하면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요. 전철에 보면 학생들, 내지는 이제 직장인, 초보생, 초년생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CD를, 요즘은 CD도 저희가 쉽게 볼수 없죠. 테이프는 무슨 말이에요? 언제적이에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MP3로 듣거나 MP3로도 잘안 듣죠. 다 음악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 CD 플레이어가 막 나왔을 때,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자상가에 CD 플레이어 구입하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MP3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조만간 CD 플레이어는 사라지고 MP3 플레이어가 대세일 거라고 말리시더라고요. MP3 플레이어를 사라고요. 그래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네, 귀에 이어폰 꽂고 CD 플레이어를 무릎 위에 놓고 전철에 앉아 있는 게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MP3 플레이어가 빠르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트렌드도 CD 플레이어에서 MP3 플레이어로 바뀌었죠.
저는 거의 MP3 플레이어 초창기에 샀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신기하고 부러워했던 기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MP3 플레이어가 지금도 서랍 속에 있어요. MP3 플레이어는 용량을 중시했죠. MP3 노래, 음악을 몇곡 넣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산 MP3 플레이어는 라디오 기능도 있었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그래도 제 삶에서 CD 플레이어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게한 번씩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만약에 그때 CD 플레이어 샀다면 서랍의 보물창고에 추억과 함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을 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옆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듣는 건 걱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설령 본인이 이어폰을 끼고 많이 다니거나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 이거 주의해야겠다. 아, 좀 조심해서 거리에서는 해야겠다라고 아마 거의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동 킥보드 자체도 위험한데 이어폰까지 끼고 귀를 막고 다니면요. 위에 사연 중에 지훈님의 글이 생각납니다. 지훈님, 아셨죠? 네, 밖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 타실 때 헤드폰으로 두 귀를 꼭 막으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지훈님은 아시죠? 말씀드렸듯이 소중하니까요. 저는 전동 킥보드는 안 타는데요. 그래도 거리를 걸을 때 이어폰은 정말 자주 낍니다. 저도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이어폰을 안 끼고 다닐 자신은 없고요. 소리를 좀 줄이거나 거리를 다닐 때는 아니면 한쪽 귀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상기님의 글에서처럼요. 이 상황 사례는 올려주신 글은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듣고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험하죠. 네. 그리고 다음에 올려주신 사연은요.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무선 헤드폰을 늘 함께 해요. 제 프로필도 강아지의 헤드폰이죠. 저는 헤드폰이 머리를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편안하더라고요. 안정적이고요. 이어폰은 떨어질까봐 신경 쓰였거든요. 웃는 이모티콘. 헤드폰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히읗히읗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네, 민영님의 노트북에 남겨주신 댓글의 프로필을 보면, 복슬복슬 강아지가 헤드폰을, 검은색 헤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헤드폰을 쓰고 있는 프로필이죠. 네. 습관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특히 헤드폰은,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이어폰보다 착용감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음악을 듣지 않아도 뭔가 허전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네. 저도 선물 받은 무선 헤드폰이 있는데, 지금 잘 모셔만 두고 아직 개봉박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이어폰, 헤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슬쩍 붐과 함께 꺼내봐야겠습니다.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에는 귀를 열고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사는 게다 히읗이라고 물결 무늬 표시와 함께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쵸. 사는 게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누군가 옆에서 말하면요. 갑자기 하려고 했던 공부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어폰을 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전에 친구들 보면 이어폰 끼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겠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학생들은 카세트 테이프나 그런 것을 귀에 꽂고 좋아하는 그때 피노키오라던가 이승환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어폰 이야기하니까 추억 이야기 소환이 많이 됩니다. 앞서 중간에 오늘 사연 소개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폰을 양 귀에 꽂고 가다가 우연히 한쪽에 떨어지고 나니 주변에 소리가 잘 들렸다.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라도
이어폰의 한쪽 귀를 열어두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소망드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꼭 소리만을 말한 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관심, 뭐 풍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너무 이어폰을 하면 내 세상을 만나는 건 좋지만 이어폰 안에 그렇게만 하면 점점점 갇히거나 세상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낄 때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열어둘 때도 있고 귀도 마음도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소망드림님.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이 맑고 참 좋아서요. 요즘 날씨처럼 좋은 날이 1년 내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계절도 좋지만 봄날만 계속이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요즘은 따뜻한 봄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원래는 겨울이 훨씬 더 좋았는데 제가 봄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꽃사진 좋아해서 방송 중에 꽃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봄이 좋아지고 꽃이 좋아지고 꽃사진이 좋아지면 나이 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꽃도 좋아하고 꽃사진도 좋아했습니다. 네. 경희님. 네, 이어폰이 익숙치 않아서 라디오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듣는다고 하셨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듣는다고 하시고, 집에서 라디오도 유튜브 음악도 늘 스피커로 듣는다고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어폰으로 듣는 맛도 있지만요. 스피커로 듣는 또 맛이 있습니다.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인들과 꽃놀이 소풍을 다니고 있어요. 산을 싫어하는 저도 꽃맞이하러 산에 다니고 있답니다. DJ님과 청취자분들 모두 꽃처럼 봄처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해마다 봄이 되면요. 제가 활동하는 공동체 동아리 중에서 봄 소풍 꽃놀이 다녀오곤 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사진도 있고요. 올해는 다들 잠잠하시더라고요. 저만 봄 소풍 왜안 가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카페에 있다가 입구에서 수국을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 수국이거든요. 당분간 수국을 보면서 룰루랄라 기분 좋을 듯이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트 표시 남겨주셨어요. 아, 수국이 벌써 필 땐가요? 조금 일찍 준비한 수국들은 이제 카페 같은데 진열도 하겠네요. 저도 역시 수영님처럼 좋아하는 수국, 예, 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축할 비는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보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있다가 다시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갈피 마무리곡 신혜영의 벗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입니다. 아 벌써 5월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를 모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상상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말을 우리나라 도시들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표현했던 게 나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슈프림.

네, 로비 윌리엄스 슈프림 듣고 왔습니다. 5월달은 행사들이 많죠. 5월 1일 지나갔지만 노동절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정식 공휴일이 됐죠. 노동절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연휴 기간을 오늘 월요일을 월차를 낸다든지 뭐 하신 분은 내일 올해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날 있고 정말 가정의 날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예전에 참 기뻤던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좀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칠공주의 소중한 사람 낭연 양아의 학교로 안 갔어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엄마 미안해요.
1: 야견장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왔습니다. 200회가 저번 시간이었는데, 늦게 축하드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버철 1001. 아, 제가 영어 발음을 잘못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한스밴드입니다. 오락실.

네, 한스밴드 오락실 듣고 왔습니다. 5월 됐는데 어제 저녁까지 좀 추웠죠. 매섭고 비도 오고. 아, 꽃이 만발하면 비가 오거든지 바람이 불던지 해서 꽃비를 좀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벚꽃비가 내렸다가 요즘은 하얀 이팝나무 꽃이 꽃비를 내리고 있네요. 아, 이팝나무가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이팝나무나 벚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이팝나무는 전 세계 희귀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벚꽃나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벚꽃이 왕벚꽃이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제주도 온산인 벚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왕벚꽃 일본에서 개량하는 거죠. 크게 두 종류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꽃은 잘못 없으니까요. 테이크 나비 무덤, 나비 역과 첫사랑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사랑해.

샵 안녕의 헤어 2022였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명확히 자신을 알리는 거였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성을 빼서 쓰기도 하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짓기도 하죠. 최근에 기린봉을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말하다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나무도 이름이 있고 풀도 다 이름이 있다. 그랬더니 막 별로 이렇게 막그 독특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하늘에 있는 별에 한국인 이름 있는 거 아니? 했더니 놀래요.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처음 발견한 항성에 자기 이름을 붙인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천문학자가 돼서 눈에 바로 보이는 걸 없는 걸 하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발명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발명품도 그렇고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지을 수가 있는 고난이 있는 게 가장 큰게 이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창성의 발로잖아요. 장명하는 거. 요즘 장명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My Life, 복별, 그리고 낯속입니다. 인생 뭐 있나.

네, 라스송 인생 뭐 있나 복별의 My Life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OST부터 광고를 한 영화가 있어요. 와일드 씽인가요? 뭐 6월달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이세 배우가 출연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예, 가수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했던 것 같은데, 강동원이 혹시 그 H.O.T.의 그 두건 패션하고 엄태구가 랩을 하고, 박지연 배우가 리드 보컬 춤도 추고 하는데 뮤직비디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룹 이름이 트라이앵글입니다. Love is.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가정의 달인 만큼 5월의 출발인 만큼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쭉 이어졌으면 쓰겠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가까운 근교 그 아니더라도 전주에 사신 분들은 좋은 공원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도시공원 많이 찾아주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가시죠. 네, 클릭비입니다. 카우보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Who are you, man?

0: 감사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2: 코너 실버건의 주간 플리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의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가수 안신혜의 노래입니다. 안신혜는 바버레츠라고 하는 팀에 소속돼 있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함께 들을 노래는 Hold Me Now.

네, 안신의 Hold Me Now 듣고 오셨습니다. 안신에는요 정말 독창적인 가사와 감성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싱어송라이터가 될 자질이 아주 충분한 사람입니다. 솔로 활동에도 말씀드렸던 바버레치라고 하는 팀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음악계에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곡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안신혜가 작사작 이하이의 홀로, For You, 휘인의 오후, 김세정의 화분, 그리고 화사의 I Love My Body 같이 자체롭고 그 정말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곡들을 여러 가수들에게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러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소망이 최근에 안신혜 씨의 그 집에서 펼쳐졌었던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게 너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안신혜의 비효율적 사랑 듣고 오시죠.

네, 안신혜의 비효율적 사랑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바람결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안신혜가 상당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감성의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그 위로와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느낌의 어쿠스틱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 노래입니다. 바람

네, 안신의 바람결에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죠? 안신의 음악은 이렇게 풍부하고요. 오랜 시간을 뭐 내공을 쌓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방금 제가 안신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요. 리스펙트 듣고 오시죠.

0: 리스펙트.
1: 네, 지금 들었던 안신의 리스펙트가 2023년 9월 21일에 나온 앨범이고요. 바보레츠로 활동을 하다가 DLCT라고 하는, 앞서 들려드렸던 바람결에라고 하는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솔로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싱글 디어시티를 통해서 이제야 바보레츠 데뷔가 2014년이니까 13년 8월 16일에야 드디어 싱글로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하게 되면서 현대도시의 복잡한 감정들과 삶의 무게들을 다루면서 작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 닥터 차정숙의 OST였던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실버건의 주간 플리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의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노래는 아 요거 제가 아껴놨어요. 오늘 꼭 들으려고 자 전진희님의 노래입니다. 여름밤의 우리

네, 전진희의 첫 번째 노래는 여름밤의 우리란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전진희가 2019년에 발매한 정규 1집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로 큰 주목받았어요. 뭔가 가슴 깊이 들어오는 그런 여름 노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전진희는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인디밴드 하비누아주의 리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첫 솔로 싱글 앨범인 피아노와 목소리를 발매하면서 솔로 가수로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앨범에는 별과 어디에 있나요 같은 곡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곡들이 그녀의 섬세한 감성과 피아노 연주가 어울려가지고 상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Breathing이라고 하는 2021년에 발매했었던 앨범의 Breathing in September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전진님만의 섬세한 연주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헤드폰으로 들어보면요, 페달 밟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요. 여러분께서도 이 노래를 집안 이건 이동하시는 어디서든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이는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이나 TV 프로그램, 라디오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음악 코너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되게 여운이 짙은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솔로와 밴드 활동을 병행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여름밤의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같은 두 곡 덕분에 여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영원 속에서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한 주가 막 시작됐는데 마음은 아직 주말 어딘가에 걸려있는 이 시간. 점심은 먹었고 커피는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마음도 살짝 느슨해지는 시간이죠. 현희의 너영나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오후의 장면 하나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일과 시간의 오후의 장면. 꼭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꼭 TV 브라운관에 앉아있지 않아도, 드라마를 정주행하지 않아도, 노래 한 곡만 잘 만나면 이상하게 나의 하루가 장면처럼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버스 창밖이 갑자기 엔딩 장면이 되고, 퇴근길 골목 드라마 한 컷 같고, 아무 일도 없던 월요일 오후가 살짝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시간. 노래 한 곡 들으면 장면이 열린다. 공식 영화 드라마 OST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듣는 매칭 감정 느낌이 아 이거하고 딱 어울려 하는 노래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첫 곡 시작부터 화면이 확 열리는 곡입니다. 골든 듣고 오겠습니다.

하는 장면에 딱 어울리는 한주 시작에 월요일 오후 2시잖아요. 조금 지쳐있던 주말 동안 또 연휴 동안 내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 또 앞으로 나의 또 연휴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장면이 연상케 하는 노래였습니다. 너와 나의 영화 나들이. 현희의 너영나드, 현희의 너영나드, 너의 영화, 나의 드라마. 오늘은 OST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하루에 어울리는 장면. 오늘 하루하루 한컷한 컷을 이 장면에 얹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MZ 감성의 애니메이션 음악은 더 이상 특정 취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애니메이션 하면 20대, 30대 아니면 청소년, 초등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느낌이, 공감이 확 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장면이 세고 감정이 빠르고 음악이 직선적입니다. 아이리스 아웃.

네, 아이리스 아웃 듣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음악이긴 하고요. 마치 이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뛰어가야 되는 네온사인, 빗길, 뛰는 발소리 막 이런 거에 맞춰서 막 따다다닥 뛰어가야 되는, 그리고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곡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체인소맨 특유의 거칠고 빠른 세계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청춘의 불안한 에너지도 이 안에, 이 노래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나. 어쨌든 현이는 그렇게 느낀 곡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연결하여 소환을 딱딱 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조금은 센 장면이 필요할 때, 평범한 하루지만 월요일을 강렬하게 뭔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평범한 하루에 액션 한컷 넣고 싶을 때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곡 이어갑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보고, 비 오는 장면은 드라마에 또참 자주 나오고 등장하는 뭔가의 로맨틱 하면서도 뭔가의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잔잔하게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첫사랑과 만나면 비는 그냥 날씨가 아니라 기억으로 우리들을 뇌리를 턱턱 남겨주죠. 우산 하나 띄어가는 발걸음, 말하지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있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번 곡은 그런 장면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네,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선재였고 티어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변우석, 김혜운 배우가 보여준 타임슬립, 첫사랑의 감정과 잘 어울리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첫사랑한테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이 곡은 다은순이 비 오는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아쉬움이 남겼는데, 그런 아쉬움이 나중에 또 결국은 또 만나게 되는 마음까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월요일 오후 2시 현희의 너영라디입니다. 노래는 지나가지만 이 어떤 장면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곡,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꾸만 웃게 돼. 사랑이 늘 처음처럼 설레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마음이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부석순의 자꾸만 웃게 돼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였죠. 김수현, 김지현 배우가 보여준 부부 로맨스. 감정과 좀잘 맞는데, 아, 눈물의 여왕 하면 또 다른 OST가 더 유명하긴 한데, 저는, 처음 시작하는 사랑보다 다시 회복하는 사랑이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에 눈물의 여왕이 사실은 이렇게 슬럼프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던 그런 드라마 속에서 잔잔하게 깔렸던 그런 음악으로, 자꾸만 웃게 돼.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그런 마음을 조금 다시 회복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좀 무겁지 않게 밝고 따뜻하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 곡을 선곡해 드렸습니다.

네, 디어가 불렀습니다. 밤 산책이었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함께 어울리는 곡입니다. 화려한 노래보다는 옆에서 조용히 같이 걸어주는 그런 노래로 추천해 드렸는데요. 옛날 일도 떠오르고, 보고 싶은 사람도 떠오르고,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은 슬쩍 고개를 들게 되는. 근데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근데 조용히 같이 걸어주는 사람 대신에 노래 한 곡. 괜찮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여, 아이유의 밤산책 같은, 폭싹 속았수다에 잘 어울리는 곡. 작품은 제주를 배경으로 했던 인생 로맨스이고요.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배우가 출연했던 이 곡처럼, 크고 극적인 장면, 사실은 없어요. 잔잔하게.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따라가는, 그냥 발 맞춰서 이렇게 같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밤길, 요즘엔 좀 무섭잖아요. 하나, 둘, 걸어갈 때마다 불을 나를 위해서 밝혀주는 것처럼, 띵동, 띵동, 띵동, 밝혀주는 그런 음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밤길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리고 걷는 느낌으로 추천해 드렸고요. 다음 곡도 이어가 볼게요.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보려고 해요. 영화, 사랑이 영화 같을 때가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 막 달달구리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처럼 멋있기만 하진 않죠. 사랑이. 타이밍은 어긋나고, 말은 잘못 나가고,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하는. 그런데, 그 어설픔 때문에 사랑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달빛 아래 파도 타듯 혼자 흔들리지만 기분 좋은 곡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서핑 인 더 문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들어갔던 OST 작품, 어떤 작품인지 혹시 연상이 되시나요? 넷플릭스의 멜로우 무비. 저는 이제 이 멜로우 무비에 최우식, 박보영, 이준영 배우가 출연한 로맨스 작품인데요. 영화와 사랑, 다시 만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제목처럼 이 곡은 달빛 아래 감정의 파도가 타듯이 서핑이잖아요.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설레는 아리까리한 이 설레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턱턱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작품의 공식 OST는 작품의 기억을 데려오고 추억, 보았던 사람, 그 다음에 누구랑 보았는지, 그 다음에 그 배우, 그 작품의 몰입도를 확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OST 같은 요즘 곡이 정말 많잖아요. 아직 찍지 않은 나의 장면, 오늘 하루를 기억하는 나의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곡도 사실은 그것도 내 안의 OST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거 이 노래 OST 아닌데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곡은 계절보다 감정이 먼저 오는 노래입니다. 겨울 노래 같지만 사실은 이 곡은 눈 오는 날보다 오래 묻어둔 마음을 다시 켜지는 불빛이 반짝반짝 어울리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고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사랑 그런 재회 로맨스의 온도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0: eyes.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1: 네, 브이가 부른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서 처음엔 겨울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곡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의 우리는 작품의 최우식 배우와 김다미 배우 너무 예쁘게 나왔죠. 하창시절 다큐멘터리를 함께 찍었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뒤 다시 또 만나게 되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마주하는 뭐 그런 설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흔한 로맨스, 뭐 코미디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아주 이 노래에 이렇게 나오는 흐르는 이 멜로디처럼 아주 섬세하게 회차회차마다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파. 그리고 툭툭 던지는 말 속에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보내지 못했어 라는 게 그냥 스며드는 것처럼 마음이 묻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네지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노래기보다는 조용한 마음을 들키는 노래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래된 사랑, 다시 꺼내보려는 기억. 그리고 끝나지 않은 마음을 떠올리면서 들었던 곡으로 드라마 안에서 최우식 배우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있는 채웅의 역할을 정말 그대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라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학창시절 함께 찍은 다큐멘터리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김다미 배우는 늘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버티는 데 익숙했던 극연수로 연기를 했죠. 시간이 지나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죠. 이 친구의 두 친구가 다큐멘터리로 이제 얽히다 보니까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만나는 그런 설렘만 있는 일이 아니고 민망함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때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따라왔던 그런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하죠? 성탄절 전에 뭔가의 설렘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묻어져 있는 기대,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것들도 사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의 설레임, 화려하게 터지는 곡은 아니지만 조용히 마음 안쪽을 밝혀주는 그런 곡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잊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그 기억이 아픈 게 아니라 조금은 따뜻해지는 순간 그의 우리는 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이 노래. 조금 있으면 뭐 더움이 있고 여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딱 선선함을 우리한테 좀 시원한 선풍기 바람과 함께 잔잔한 은은한 솔솔 부는 바람과 함께 어울리는 노래와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작품과 노래였습니다. 청춘이라는 말은 참 예쁜데 막상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나의 청춘도 그때는 막 치열했거든요. 불안하기도 했어. 그런데 좀 서툴었고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라는 게 청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 현희의 청춘은 꿈도 많았고요. 사랑도 있었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또 청춘이지 않았나? 현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서툴렀던 마음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25, 21에 OST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펜싱을 사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물 나이도 김태리 배우가 연기했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른이 되어 가야만 했던 백이진 연기를 했던 또 남주혁 배우.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전주에서 촬영했다. 나이도 희도애집이 한옥마을 근처였던 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의 우리는도 사실은 전주의 고등학교에서의 그 운동장에서 물장난했던 그런 장면도 스케치했고, 그다음에 웅이의 가게. 또 전주에 이렇게 세트 설치해가지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전주하고 연관이 있죠. 지금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 촬영했던 작품들을 또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소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첫사랑 이야기가 아닌 꿈을 향해 달려갔던 시절, 청춘이라는 그 기간에는 친구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죠.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청춘일 때.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었던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는 그런 우리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1, 25에 이렇게 잘 묻어져서, 현이의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 청춘이라는 말은 멀리서 좀 반짝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청춘이 시절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길이 나의 길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 그 시절이 청춘.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서툴고, 꿈은 크지만, 현실은 자꾸 우리 발목을 잡죠. 아, 현실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게 청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절이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져도 다시 뛰게 하고, 울면서도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그게 아주 천천히 그런 마음으로 비비의 음악을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절이 25, 21. 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현이도 그랬던 것 같고. 희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넘어지고 펜싱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거. 그다음 펜싱도 친구도 사랑도 사실은 좀이 작품의 안타까움이 아 뭔가에 연결이 될듯될듯될듯 하면서 안 됐던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 저는. 현이는 그랬다. 백예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 마음이 감정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던 사람이 이진이지 않았나. 두 사람이 너무 애틋했어요. 청춘 속에 가려진 이 친구들의 마음이 그냥 드라마 안에서 그대로 묻어져 있는 듯한 마음. 아주 천천히라는 노래 제목 좋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너무 그냥, 천천히 빨리빨리 해. 아니, 천천히를 하지를 말던가, 빨리빨리를 하지를 말던가. 근데, 청춘은 지나갈 때 너무 빠른데, 기억 속에는 아주 천천히,
지금 현이의 기억에도 천천히 이렇게 소환이 되지, 막 그때 그랬지? 라고 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오랜 사진을 보면서 예전 친구의 이름을 듣다가 사진을 다시 찾고 그때 자주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온다던가 문득 마음 한쪽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이 곡은 그런 장면에 잘 어울렸던 곡인 것 같아요. 큰 사건 없이도 말 한마디 없이도 지나간 시절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장면. 그런 장면들로 25, 21 작품 소환 한번 해보고요. 나이도와 백이진의 청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 정주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주행. 지금 이 시기에 딱 정주행 하고 싶은 작품이지 않나? 계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행인가 뭔가의 작품을 정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 추천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어떤 노래는 특정 작품이 들어간 적이 없어도 듣는 순간 장면이 아 맞아. 아, 이거하고 좀 매칭이 되는데? 요런 장면 있지 않나요? 대사는 없는데 장면이 참잘 어울리는. 뭔가에 둘이 이렇게 달달함이 묻어나오는 것만 봐도 아, 이 장면에는 이 음악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 요런 주인공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낙엽을 밟고 벚꽃 눈, 꽃눈을 맞으면서 카메라가 멀리서 따라가고, 시청자들은 뭔가의 시선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상상하게 되는 장면. 그런 장면을 어울리게 하는 곡입니다.

웨이브 투 어스의 배드였습니다. 작품의 엔딩을 장면을 떠올릴 때좀 어울릴 만한 그런 곡이지 않나요? 계절의 처음과 시작을 조금 이 음악으로 시작을 하면 뭔가 그 설레임이 있으면서 정리가 되는 감정을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더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업그레이드, 레벨업 시키는 누군가와 헤어진 장면일 수도 있지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무 일 없던 하루 끝에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는 장면일 수 있고 나의 치열했던 청춘을 회상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가끔은 우리의 음악이 마음을 대신 말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 나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복잡했던 마음, 별일 아니야, 넘겼지만, 사실은 오래 남아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이 곡이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꺼내서 뭔가를 이렇게 희석시켜주는 그런 곡으로 오늘 함께 해보았는데요. 함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장면이 열린다. 이 노래를 들으면 장면이 보인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늘 현희의 너영나들 진행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OST도 있었고, 공식 OST는 아니지만, 듣는 순간, 아, 이 음악 맞네? 아, 그런데? 라는 그런 곡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우리는처럼 오래된 마음을 다시 켜지는 장면도 있었고, 25, 21처럼 서툴지만 반짝였던 청춘의 장면, 그리고 우리 고장 전주와 연결되는 촬영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음악은 참 신기하죠. 어떤 노래는 작품 속 인물 속이 떠올리게 하고요. 어떤 노래는 내가 지나온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올해로 오후 2시, 한 주가 막 시작되는 순간,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들으신 노래 한 곡쯤 여러분의 오후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 장면 하나 있었네 정도. 지금까지 현희의 너영나들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일단 한번더 움직여보는 마음 좋으시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일상에 어울리는 음악과 영화, 드라마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0: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1: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2: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3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햇살이 가장 깊게 고이는 시간 오후 3시. 저는 다정한 테라스에 와 있어요. 달력을 한 장 넘기니 온통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5월은 우리에게 참 많은 숙제를 주면서도 그 숙제를 마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을 뭉클하게 채워주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문을 열어 어버이날의 깊은 헌신을 되새기고 또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스승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들. 어쩌면 우리는 1년 중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던 그 귀한 생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버이날, 부모라는 이름 아래 당신들의 청춘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5월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서툰 걸음마 같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신 스승님의 가르침까지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5월은 이렇듯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기에 가장 좋은 구실이 되어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 93.5MHz 오후 3시에 만나는 다정한 테라스 진행자 윤인순입니다. 오늘 첫 곡은 5월의 화사한 정원을 연상시키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그리고 이어서 계절이 지나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노래하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와 주장 낙토입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돈을 벌 때는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벌더라도 돈을 쓸 때는 당당하고 보람있게 쓴다는 말입니다. 또 주장 낙토는 노루를 쫓다가 생각지도 않은 토끼가 걸려들었다는 뜻으로 뜻밖의 이익이 생김을 이르는 말이죠.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씨가 있습니다. 민정씨는 과연 이 말들을 어디서 사용할까요?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민정씨 하루를 살펴볼까요?
1: 아우, 너무 힘들었다. 어디 보자. 아, 다음 일정이 없네. 3일이지만 좀 쉬자. 아우, 어깨야. 아, 통장에 좀 차니까 훨씬 나은데. 개같이 벌었으니까 정승같이 쓰는 거야. 일단 아침이니까 든든하게 고기부터 좀 먹어야겠다. 아, 뭘 먹지? 우선 가볍게 소고기나 시켜볼까?
0: 야, 먹태. 나는 샐러드 먹고 싶어.
1: 누나, 뭔 풀떼기야. 아, 그렇게 먹고 힘을 어떻게 써?
0: 샐러드? 나 다이어트 중이야.
1: 아, 그냥 사주는 거 먹어.
0: 어쭈, 이 자식이.
1: 아우, 아!
0: 두 번 말 안 한다. 샐러드.
1: 아우, 짜증나!
0: 너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어? 그리고 쿠키랑 샌드위치 세트로.
1: 아, 다이어트 한다며!
0: 그니까, 샐러드 먹으니까 쿠키 먹어야지. 누나한테 사줄 수 있지? 많이 버는 우리 먹태 작가님.
1: 누나 사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돈은 누나가 더 많이 벌... 어휴.
0: 야, 나 무보수로 3일 부려먹었잖아. 그리고 개같이 벌었으니까 이럴 때 정승같이 쓰는 거야.
1: 그럴 때 쓰는 말 아니...
0: 어허! 아... 근데 너 이사한 집 꽤 괜찮다. 방도 넓고 작업실 겸 쓴다고? 나도 옆집에 작업실 하나 얻을까?
1: 그러시던지.
0: 근데 먹태, 여기 커피는 어디가 맛있어?
1: 여기 건너편에 개인 카페가

0: 괜찮더라.
1: 그래? 그럼 난 아이스 라떼.
0: 뭐가?
1: 사오라고.
0: 됐거든. 정 원하면 가위바위보 3세판.
1: 어쭈. 난 가위바위보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0: 아, 그래? 안 내면 무조건 가위.
1: 바위.
0: 보! 어? 아우, 막판만 이겼어도,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1: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카페 라떼랑 따뜻한 라떼 테이크아웃이요.
1: 네. 아, 오늘 저희 이벤트 중인데 앞에 놓인 손잡이 돌려보시겠어요? 당첨되면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드리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저 이거 15번 나왔는데요.
1: 아, 잠시만요. 아영씨, 손님 응대 좀. 아, 예. 아, 뽑히셨구나. 이거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주시면 되세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쿠폰에 그려진 네잎클로버, 혹시 이거 쿠폰은 다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이 네잎클로버 그림도요?
1: 아, 그럼요. 저기 우리 매니저님이 직접 다 그리시는 거예요.
0: 그럼 설마...
1: 방금 저 사람이 주고 갔어. 물건도 잔뜩 사고. 네 팬이랜다. 이거 직접 그린 건가? 모양이 특이하다.
0: 에이, 설마... 여보세요.
2: 어디야?
0: 카페.
2: 그럼 나는 어디게?
0: 어디?
2: 카페 앞이지.
0: 누나, 나 지금 나가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니, 돌아서.
1: 음료 나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3: 뭐지?
4: 언니, 혹시 저 사람 알아요?
1: 응? 안다기보단 저번에 일러스트 페어에서 휘선이가 그린 귀여운 그림들을 잔뜩 사간 손님이야 라고 할 순 없겠지. 그냥 최근에 요 근처로 이사 오신 것 같던데. 종종 오시는 것 같고.
4: 아, 그렇구나.
1: 왜?
4: 아, 아까 아메리카노 쿠폰이 당첨돼서요. 근데... 아, 아니에요.
1: 야, 뭐...
0: 조용히 해. 빨리 가자.
1: 왜? 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냐? 어디? 그럼 얼굴이라도?
0: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래도 내 팬을 만난 것 같아서.
1: 팬? 네가 먹튀인 걸 어떻게 알아?
0: 아, 봐.
1: 아메리카노 공짜 쿠폰? 이야, 이게 웬 주장낙토야. 당첨된 거야?
0: 아이, 그 옆에 그림을 좀 봐봐.
1: 응? 어머, 이거 네잎클로버. 네 핸드폰 고리에 단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 일러스트 페어에서 팬이 준 거.
0: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돌아서라. 어?
1: 아, 알았어. 근데 대박이다.
4: 어디?
1: 맞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
0: 진짜 저 사람 맞아?
1: 아, 그렇다니까. 세상 진짜 좁다. 네 팬이 바로 앞에 카페에서 일하다니.
0: 아, 그러게.
1: 어, 완전 들킬 뻔했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0: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어차피 그쪽은 나인 줄 몰라. 누나가 작가인 줄 안다며.
1: 뭐, 그렇긴 해도.
0: 됐어, 그럼. 누나만 안 들키면 되는 거네.
1: 그런가? 그래도 인연인데. 아는 척하는 것도.
0: 인연은 무슨. 내가 먹태인 건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비밀. 누나, 앞으로 저 카페는 출입금지야.
1: 알겠어. 생각해볼게. 네가 치킨 사주면?
0: 아니, 뭔 또 치킨... 알았어. 아무튼 기회주의자.
1: 이렇게 또 치킨 한 마리를 손에 넣다니. 이것 또한 주장 낙토인 걸까?

0: 네, 여자친구가 부른 시간을 달려서와 세븐틴이 부른 타이니 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극장,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와 주장낙토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어디서 이 말들이 쓰여졌는지 찾으셨나요? 우리의 잘나가는 일러스트 작가인 먹태 작가님, 경훈이 일러스트 페어에서 번 돈으로 비싼 음식들을 원없이 시킬 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했죠. 또 우연히 뽑기로 아메리카노 쿠폰이 당첨됐을 때 뜻밖의 재물을 얻었다는 뜻으로 주장낙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다양한 우리말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말톡 역사톡을 듣고 계십니다.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매년 5월 5일, 그리고 1970년 이래 현재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죠.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 동화를 번역해서 출간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방정환 선생님. 자, 그럼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의 당주동. 쭉 늘어선 기와집들 가운데 유달리 추녀가 하늘로 들어올라간 큰 집이 있었습니다. 가게와 집이 이어져 있는 동네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 이 집에 1899년 봄 정환이 태어났습니다. 정환의 가게는 밖에서 봐도 한쪽엔 쌀가마가 가득 있었고 다른 한쪽에 마른 미역과 북어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정환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덩치가 제법 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환은 늘 형벌되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도 대장노릇만 했습니다. 정환에게는 한 집에서 사는 두 살 위의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도 정환이 하자는 것이면 먼저 나서서 잘 따라주곤 했죠.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자, 이제 찾는다.
0: 이 동네 아이들은 곧잘 놀다가도 실증이 나면 구멍가게로 달려가 물건을 이것저것 가져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었죠. 여러 가게에서 외상을 달아두면 나중에 정환네 아버지가 한꺼번에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환네 아버지는 가게 주인들과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2: 돈을 받으러 올 땐 우리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시오. 그러면 얼른 나갈 테니.
0: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할아버지는 장에 갔다 올 때마다 손자에게 줄 군것질거리를 많이 사왔습니다. 정환은 할아버지가 주신 땅콩이나 엿을 한 움큼씩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3: 자, 얘들아, 모두 줄을 서.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안 보이네. 그 등치가 꽤 큰 친구 있잖아.
4: 그 아이는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
3: 그렇다면 친구가 다 나을 때까지 우리도 놀지 말자. 우리끼리만 즐겁게 놀 순 없잖아.
0: 이렇게 정아는 힘도 셌지만 의젓하고 의리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3: 얘, 그게 뭐니? 아, 이 참새 말이니? 내가 잡았지?
4: 어떻게 잡았니?
3: 다 방법이 있지. 궁금하니?
4: 응. 자, 여기 사탕 줄게. 나도 좀 알려줘.
3: 오케이. 좋아. 말총으로 잡으면 돼. 말총으로 동그랗게 올가미를 지어서 울타리에 메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4: 오, 그럼 저 참새 다리에 묶어둔 게 실이 아니고 말총이란 거지?
3: 그래,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4: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말총은 어디서 구했니?
3: 말꽁무니에 달린 게 전부 말총이니까 말이 지나갈 때 몰래 슬쩍 하면 될 거야.
4: 그래, 고맙다. 정화는 그 길로 말을 찾는다며 골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말이 끄는 수레한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3: 아저씨! 아저씨!
5: 응? 무슨 일이냐?
4: 저 말총 하나만 주세요. 네?
5: 그래라. 말이 서거든 뽑아가렴.
4: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5: 작골까지 간단다. 저기 저 산 너머에 있지.
4: 아, 한참 가시는군요.
5: 녀석, 그러지 말고 다른 말을 찾아보렴.
4: 아, 예. 어? 아니, 이건 말소리잖아?
0: 정한이 고개를 돌려보니 길 아래쪽에 수레를 매제하는 말이 물엿가게 앞에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4: 옳지! 저 말꼬리에 몇 가닥 뽑아야겠다. 그런데 말이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뻥 하고 걷어차일 텐데. 꼬리를 잡고 옆으로 비키면서 얼른 당기면 되려나?
0: 정화는 말총 서너 가닥을 손에 감아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4: 으아!
5: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이놈아! 일어나 보거라! 말 발길질에 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제풀에 놀라 자빠졌구나?
4: 누구세요?
5: 누구긴? 이 앞에 있는 가게 주인이다, 이놈아! 에휴, 말총을 뽑으려다 아주 혼이 났구나.
4: 아, 예.
5: 집이 어디냐?
4: 당주동인데요.
5: 여기는 옥인동인데 멀리도 왔구나. 어른들이 기다리실 테니 얼른 집으로 가거라.
4: 예. 말총은 얻었지만 엉덩이가 아프네. 아우, 넘어질 때 잘못 부딪혔나. 아유, 더 이상 못 걷겠다.
0: 결국 정화는 길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집에 전해졌죠. 정화네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잽싸게 정화를 데리러 달려갔습니다. 결국 정화는 이 일로 사흘을 꼬박 앓고 나서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환이 7살이 되자 할아버지는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정환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자 한자 따라 읽었습니다.
5: 하늘 천 따지.
0: 정환은 배운 것을 곧잘 줄줄 외웠습니다.
5: 어허, 그놈 영리하군.
0: 할아버지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봄에 시작하여 겨울이 되기 전에 천자문 한 권을 다 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너무 대견해서 친구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친구 한 분이 와 있는데 마침 정환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 정환아, 천자문을 읽고 있었구나. 자, 그럼 아무데나 펼쳐서 읽으라고 해보게. 그럼 어디 한번. 자, 여길 한번 읽어보아라.
0: 정화는 술술 읽었습니다. 몇 장 더 짚어서 읽어보라고 해도 정화는 조금도 막히는 데 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2: 호호호, 그놈 정말 신통하구나. 자, 동전 한 입이다. 이걸로 과자도 사 먹고 더 부지런히 배워라.
0: 그 뒤로 정화는 틈만 나면 사랑방 근처를 기웃거리면서 용돈 얻을 궁리를 했습니다. 사랑방을 기웃거리다가 새 손님이 오면 얼른 천자문을 들고 나타나 거침없이 읽어댔습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놀다가도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제법 많은 용돈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두 살 위인 삼촌이 무슨 일인지 어깨를 추워 올리며 정환에게 말했습니다.
4: 나 글빵을 그만두고 학교에 다니게 됐어.
3: 학교? 정말? 삼촌, 나 학교 구경시켜줘.
4: 좋아, 따라와.
0: 학교는 정환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세문한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정환과 삼촌은 대문 기둥에 한자로 보성소학교라고 커다랗게 써붙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한 넓은 뜰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머리를 따늘이거나 초립이나 갓을 쓴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갓이나 초립은 장가를 들어야 쓸 수 있고 장가들기 전에는 머리를 따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3: 이게 무슨 소리지?
2: 이건 공부를 시작한다는 신호야. 봐, 다들 방으로 들어가잖아? 나도 들어가야겠다. 여기서부터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3: 응!
0: 와글와글 시끄럽던 뜰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혼자 남은 정화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3: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무서운데. 어디, 다들 어떻게 공부하나 볼까?
6: 자, 다들 이걸 따라 읽어봅시다.
3: 아, 저렇게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는구나.
6: 으흠, 얘야, 너는 누구냐?
3: 안녕하세요. 우리 삼촌이 이 학교 학생이라 구경 왔어요. 그런데 머리가...
6: 왜? 내 머리가 이상해서 그러니?
3: 예, 아저씨 머리는 왜 상투가 없어요?
6: 그 녀석 꽤 똑똑하군. 너 글방에 다니니?
3: 이제 다니려고 해요.
6: 그래? 그렇다면 글방에 나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 나오너라. 세상이 바뀌어서 이젠 학교에 다녀야 해.
3: 저도 신식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6: 그래야지. 똑똑한 아이는 학교에 다녀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단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야 해.
3: 하지만 저 친구들은 머리카락을 안 잘랐는데 왜 저더러만 자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6: 쟤들도 곧 자를 거야. 형들보다 네가 먼저 머리카락을 잘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3: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0: 사실 정환과 이야기하던 분은 보성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일꾼을 불러 정환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시켰습니다. 일꾼은 정환의 자른 머리카락을 건네고 빨간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6: 허허, 그놈 잘생겼다. 그럼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너라.
3: 예, 감사합니다.
0: 생전 처음 써보는 모자에 기분이 좋아진 정환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6: 아니, 누가 이런 게야? 이게 무슨 일이냐?
3: 할아버지...
6: 머리카락을 자르다니 조상을 욕되게 하는 짓을 누가 했느냐는 말이야. 응? 얼른 말하지 못해.
2: 아이고, 아니, 청아님 머리가... 아휴...
6: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아니면 말할 때까지 매로 다스릴 것이다.
3: 할아버지, 세상이 바뀌었대요. 머리카락을 잘라야 학교라는 곳을 다닐 수 있대요.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6: 아무리 그렇지만... 아휴...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은 게냐?
3: 예, 할아버지.
6: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거라. 머리카락을 자른 결심을 지키란 말이다.
3: 예.
0: 정화는 보성소학교 유치반에 들어갔습니다. 유치반에서는 천자문을 배우는데 정화는 집에서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재미가 없었죠. 유치반이라지만 학생들은 모두 정원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어른들도 있었죠. 이런 탓에 정화는 소학교의 귀염둥이로 많은 칭찬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화는 10살이 되던 해에 집과 재산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작은 할아버지 대신 정환네가 빚을 다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이부자리와 손만 들고 사직동 인왕산 밑 오막사리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 아, 쌀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러다간 긁히면 쌀떡이 비겠어. 누나, 내가 친척 집에 가서 쌀을 구워올까? 그래, 그래야겠다.
2: 예, 정환아.
3: 네, 아버지.
2: 잠깐 이리 오너라.
3: 무슨 일이세요?
2: 살림이 어렵지만 그래도 배움에 의지가 있는 널 집에서 놀게 할 수는 없다. 서대문 내거리에 있는 미동 보통학교에 다니도록 해라.
3: 정말요?
2: 그래.
3: 하지만 어머니 병세도 안 좋으시고 약을 지어드릴 형편도 안 되는데...
2: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다. 그저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3: 예.
0: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누나의 혼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식구라도 줄면 좀 나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3: 누나, 정말 누나 떠나는 거야?
7: 그래, 가마가 왔으니 나는 이제 가야겠다.
3: 하지만 누나는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7: 내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남겨진 가족들을 부탁할게.
3: 응, 알았어. 울지 말자. 이럴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가난에 져선 안 돼. 반드시 내 꿈을 이루는 거야.
0: 정화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하나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 아니, 이게 뭐야? 예, 정환아.
3: 예.
0: 이 집 기둥에 걸린 간판은 뭐니?
3: 아이 참, 아주머니도 소년 입지회라고 써있잖아요.
2: 그러니까 나는 낙지회는 먹어봤어도 입지회는 처음 듣는다. 학생이면 공부에 힘쓸 일이지 모임은 무슨 모임이니?
3: 아주머니, 제대로 좀 보세요. 글자 그대로 소년들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자는 모임이라고요. 공부가 따로 있나요? 이게 바로 공부죠.
2: 그래. 그렇다면 잘해보거라.
3: 예. 아, 그러면 어디 한번 아이들을 모아볼까? 어, 정한아!
8: 우리 같이 숨바꼭질하며 놀자.
3: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들어봐. 내가 소년 입지회를 세웠단다.
9: 소년 입지회? 거기서 뭐 하는데?
3: 거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할 거야. 하나, 부지런히 배울 것. 둘, 책을 많이 읽는 것. 셋, 새로운 것을 알려고 힘쓸 거야.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일 테니까 내일 저녁 우리 집에 모여라.
9: 그럼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가서 공부하자.
3: 잠깐 얘들아, 소년 입지회는 놀지 말자는 모임이 아니야. 놀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거지.
8: 그래, 회장 말이 맞아. 우리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하자.
0: 그렇게 정화는 소년 입지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화는 또 어떤 일을 펼쳐갈까요? 그럼 미연이 부른 드라이브, 김세정이 부른 항해 듣고 올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톡 역사톡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4시 본방, 둘째 주에 재방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새벽 공방이 부른 원더풀과 이수연이 부른 연애 편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함께라서 당당하고 같이 가서 즐거운 두 바퀴 탕감자 챌린지가 돌아왔습니다.
1: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자전거를 타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0: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과 추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1: 챌린지 기간 동안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할 때 자전거 타고 보물 찾아 인증하시면 됩니다.
0: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탕감자 챌린지. 5월 한 달 동안은 보물도 찾고 즐거운 추억도 남겨보세요.
1: 참여 방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파단 가득 피어난 철쭉꽃의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는 아침입니다. 초록으로 터칠하며 바꿔오는 계절에 하루해가 짧기만 하고 밉다 곱다 말 많던 우리에게 세월은 그렇게 또다시 실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엔 청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풋풋한 풀냄새와 졸졸 소리내며 흘러내리는 개울 물소리가 더욱 정겨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5월의 푸르름 속에서 또 한 생의 아름다운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싱그러운 5월,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5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진아, 모란, 친연, 헛개비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사랑방 종합문화공간 미디어센터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미디어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에서 벗어나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1세기 정보영상시대의 새로운 공공적 문화기반 시설입니다.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장비, 시설, 미디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료와 상영 공간 등을 설치 운영하며 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민주적인 소통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합니다. 미디어 센터의 공간들은 모든 종류의 휠체어를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우유진, 예쁘잖아. 임도희, 나는 홍매화, 영우, 하면 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두세 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 피부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준하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소리문화 콘텐츠 쇼에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준하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준하 씨.
1: 네.
0: 준하 씨가 노래하실 때 그냥 안정된 보이스에 비주얼까지 착 갖추셨는데 어떠세요 본인은?
1: 아, 저렇게 평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네. 본인 어때요? 그 관객들이 막 환호 어떤가요?
1: 관객들이 저 사실 팬클럽도 있습니다.
0: 와.
1: 제가 한 지금 한 270명 되는데.
0: 이야.
1: 예, 이렇게 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0: 네.
1: 저 그나마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팬이 일부러 결성한 거예요? 아니면은 준하 씨가 반해가지고 그냥 팬이 만들어진 거예요?
1: 팬클럽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당근이죠. 노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옛날 이렇게 가수분들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0: 와.
1: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뭐 따라주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없어서 드늦게 한 15년을 봉사 활동만 장애인 복지센터,
0: 네.
1: 주간 보호센터, 이제 요양병원 같은데 한 15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첫 일집을 빈방 작곡가님 만나서 이제 한번 앨범을 내봐라.
0: 네.
1: 그래서 시작한 게 2019년도에 제가 일집 앨범을 냈습니다.
0: 와, 19년도에?
1: 네네.
0: 오. 그러면 봉사만 15년 하셨다고요?
1: 네네, 봉사만 15년 했습니다.
0: 와, 그래요. 그때 봉사하실 때 주로 어떤 장르를 부르신 거예요?
1: 옛날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뭐,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 주현미 선생님의 노래.
0: 와.
1: 예, 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0: 와, 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만 골라가지고.
1: 그렇죠.
0: 쏙쏙 빼서.
1: 예. 그 옛날 전통 노래가 참, 와, 가슴이 많이 와닿잖아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제가 한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0: 오.
1: 제가 한만원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해요.
0: 와, 그래요? 왜, 예. 왜 한이 많은 거예요?
1: 살아온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0: 예, 예.
1: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일도 많았고,
0: 네. 예,
1: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이 서렸습니다.
0: 아, 그래요? 안동도 그게 시골인가요?
1: 저는 안동 완전 산구짝이에요. 지금도 버스 4대밖에 안 다녀요.
0: 와, 그래요?
1: 네.
0: 옛날에 그런 얘기도 개천이 용났다고.
1: 예.
0: 와, 산골짝에서 비주얼이 나왔네요.
1: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0: 아,
1: 너는 진짜 개천에서 오. 용났다. 안동에서까지 와서.
0: 이야.
1: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0: 네. 오, 그래요?
1: 네네.
0: 야, 어때요? 본인이 그 얘기 들을 때는?
1: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요즘 말로는 천년이라죠. 천년이
0: 예,
1: 이제
0: 예.
1: 도시에 와서 이렇게
0: 네.
1: 활동을 하니까 아. 그래도 개천에서 욕났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0: 와,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때요? 그 15년 봉사하시다가 음반을 내서 그래 내 곡이 있어 노래를 하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1: 아, 참 벅찼어요. 벅찼는데
0: 네.
1: 좀 가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제목 따라 이렇게 간다고
0: 예.
1: 2019년에 딱 활동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0: 예.
1: 예, 방을 닫았죠.
0: 아, 그래서
1: 예, 빈 방을 제가 잘 안 부르고 다녀요, 사실.
0: 아.
1: 예.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부르고 다니고 이게 팬들은 너무 좋다고 노래가 좋다고 하는데
0: 네.
1: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이 들어서 안 하고 이 집 이제 세월이 약이더라.
0: 원래 첫 곡이
1: 빈방이었어요.
0: 빈방이었어요?
1: 네네.
0: 어쩌다 빈방을.
1: 아우, 작곡가는 선생님이 그 네. 빈방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냥 그대 내 가슴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목을
0: 네.
1: 빈방을 해서 아주 쏙박쳤습니다.
0: 와, 진짜 빈방됐네요.
1: 네.
0: 아,
1: 가사는 참 좋아요. 근데,
0: 아, 그래요?
1: 예,
0: 제목이 근데, 그래서 그래요?
1: 예, 제목 따라간다고.
0: 제목만 바꾸시지 그러면.
1: 이미 등록돼서 안 된다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야, 까다롭네.
1: 네네. 오.
0: 그럼 먼저 우리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준하 씨의 곡 세월이 약이더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준하 씨의 곡 세월이 약이더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준하 가수는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출연 천사 보금자리 회원으로 계시면서 한국연예협회 부회장으로도 계십니다.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활발하게 전국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 준하 그 가수 이름이 예명이신가요?
1: 네네 예명이에요.
0: 준하로 했어요? 반나로 안 하고?
1: 준하 뜻은 네. 이제 한자어에서는 달리주에다 붙잡을라 해서 예. 열심히 마이크를 잡고 달린다는 뜻인데 예. 이제 팬들 여러분께 이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준하입니다 하고 제가 멘트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좋으네요.
1: 네네. 준하라는 네. 뜻을 이렇게 이해 안 하신 분도 많은데 네. 한 번 듣고는 이제 잊어먹질 않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좀 특이하잖아요. 네.
1: 농담식으로 뭐 아, 뭘 주나 언제 주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0: 제가 그 표현을 못 썼어.
1: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여러분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준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0: 와 그러시구나. 그런 또 기쁜 뜻이 있었군요.
1: 네. 네
0: 예명이 좀 특이해가지고.
1: 네.
0: 아 참.
1: 아, 행복을 드려야죠. 기도를 즐겁게 해드려야죠.
0: 네. 아이고, 아이. 일단은 그 가수님 예명이 좋으니까 일단은 그 관객들한테 가기는 딱 되겠어요.
1: 한번 듣고 있으면 잊어먹지는 않다더라고요. 아.
0: 네, 그죠. 네. 오. 행사를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가보신 곳은 어디예요?
1: 창원에.
0: 예. 창원에?
1: 예, 예.
0: 어떤 행사를 가셨는데?
1: 거기 이제. 행사가 큰 행사는 아니고 조그만 행사인데.
0: 네.
1: 예, 그냥. 지인으로 통해서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0: 네. 네. 아까 노래하실 때 보니까, 네. 옛날에 정말 흘러간 노래를 많이 듣고 또 좋아했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흘러간 노래 한 대목 해볼까요? 첫 소절만? 한 8마디 정도?
1: 뭐.

0: 몇 가지 할게요.
1: 네네. 오, 그냥 준비도 없이 바로 들어가네요.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네. 대부분 이렇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바로 들어가네요. 준비하고 오셨어요?
0: 안 준비는 안 했어요.
1: 오, 와, 아, 너무 좋습니다. 오. 봉사를 15년 하셨는데,
0: 네.
1: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0: 한 번은 제가 처음 봉사할 때참 적응이 안 돼서 많이 울었어요.
1: 네.
0: 갔는데, 요양병원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앉아 계시면서
1: 네.
0: 그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오.
0: 아, 왜 저렇게 울고 계실까 하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밖에서 한 30분 울다가 다시 들어가고,
1: 네.
0: 이제 옆에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 자식들이 있어도 요양병원에 딱 들어오면은 잘 찾아뵙질 않는다더라고요. 부모의
1: 네.
0: 자식들이.
1: 네.
0: 그래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그 마음이
1: 네.
0: 있어서 자식을 그리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많이 울었는데, 한 3년은 그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가면 막 눈물이 나갖고.
1: 네.
0: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가면 항상 즐겁게, 엄마, 아빠 오셨어요. 저 왔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지금은 웃음으로 이제 반겨드리죠.
1: 정말 짠한 마음이네요.
0: 네네.
1: 네, 와, 정말 그분들이 생각은 다
0: 아,
1: 있으시잖아요.
0: 그렇죠. 정신은 말짱하신데 몸이 말을 안 들었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 계시는데 자식은 얼마나 보고 싶고 진짜 그립겠어요. 근데 물론 자식들이 뭐 먹고 살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못 찾아뵙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애달픔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참
1: 그렇죠.
0: 시간이, 예, 시간이 길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 참, 나는 부모인데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더
1: 참,
0: 들더라고요.
1: 그런 거 보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예.
0: 네네.
1: 참,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또 언젠가요?
0: 이제 봉사할 때요, 제가.
1: 아, 지금처럼.
0: 예, 봉사할 때 엄마,
1: 네.
0: 아버지 만나서 즐겁게 이제 흥겹게 놀고 손잡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고만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참, 마음이 짠하네.
0: 그래요.
1: 예, 네, 여기다면 얘기를 들으면서 또
0: 네.
1: 그분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그렇죠.
1: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진다고나 해야 하나? 아, 참. 어쨌든 정말 그분들한테 봉사 정말 15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0: 아유, 별
1: 오,
0: 말씀을요.
1: 와.
0: 아무튼
1: 예.
0: 저 팬분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1: 네.
0: 모든 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진짜
1: 네.
0: 해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드리고 한번 더라도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제
1: 네.
0: 부탁입니다.
1: 와. 준하 씨 진짜 15년 동안 하셨던 보고 느꼈던 걸 진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0: 네.
1: 네. 참. 우리 준하 씨가 생각하는 가수의 어떤 그 바램은 어떤 건가요? 예.
0: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가수길을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다니고 하지만은 또
1: 네.
0: 무료급식도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저도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일하면 잠을 못 자도 아침에 8시쯤 준비해갖고 무료급식 가서 한 2시간 하고 그렇게 오면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1: 와.
0: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1: 와, 정말 타고나셨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봉사한다는 게. 와. 그럼 이쯤에서 준하 씨의 두 번째 선곡, 윤수연의 니나노 들어보겠습니다.

0: 준하 씨의 목소리로 니나노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뭐 행사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막 열정이 대단하신데 옆에서 그냥 저도 같이 그냥 어깨가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1: 저는 노래만 나오면 미쳐요.
0: 아, 그래요? 아, 그 에너지가 막 이 펌핑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막 이렇게 막 펌핑하면서 막 스스로 이야 장난 아니네. 그래서 팬클럽이 이렇게 생겼나?
1: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기분이 다운됐다가도 네. 딱 노래 음악만 나오면 미쳐요.
0: 아, 이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미쳐.
1: 네, 너무 좋아요.
0: 내가 미치네. 네. 아, 그러셔요? 네. 와, 참. 그래도 이렇게 긍정 힘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네. 정말 자기 곡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맞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다고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0: 네. 오, 그러시구나. 네. 안동 그쪽에도 이렇게 그런 보호 시설이 많이 잘 돼 있나 봐요.
1: 제가 사실은 안동에서는 산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제가 18에 안산에 올라가고 네.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어요.
0: 아,
1: 네. 안산에 사는 게 더 제 2의 고향이
0: 유년 시절이네요.
1: 예, 예.
0: 오. 정말 안산을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결혼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직장?
1: 안산에서 직장 생활. 아. 제가 16부터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활 많이 했어요, 사실은.
0: 그랬어요?
1: 네네.
0: 어렸을 때 안동에서 먹어본 음식이 어떤 게 좀 맛있었어요?
1: 시골에는 그 보통 이제 거기 안동이 유명한 게 제사밥.
0: 아, 네. 제사밥?
1: 예.
0: 네. 오,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보네.
1: 제사밥이라고 있어요.
0: 안동 네. 찜닭은 들어봤는데.
1: 네, 찜닭도 있고 네. 안동 고등 강고등어도 있지만은 예. 네, 제밥이라고 네. 네, 제사밥에 나물 여러 가지 해 갖고 비벼 먹는 그게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나물이 나온다는 이런
1: 네네네네.
0: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뭐 밥 그 자체가 긴 게 아니고
1: 그쵸.
0: 그 상차림.
1: 네, 네. 가서 같이 이렇게 비벼 먹는 거죠.
0: 아, 나물 네. 이렇게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1: 뭐 고사리, 예. 뭐 숙주, 무 맑게 이렇게 볶은 거.
0: 아, 예. 그 무 넣으면 맛있잖아요.
1: 예, 예.
0: 오.
1: 그리고 나물 여러 가지 뭐 산나물도 많이.
0: 방금 굴침이 돌아가네. 굴침이 돌아요. 아, 산나물.
1: 예.
0: 와, 그렇구나. 그럼 네. 대표적인 게 그 어렸을 때 그거를 좀. 많이
1: 그렇죠.
0: 드셨군요.
1: 아, 그거 우리 저 삼골짜기 워낙 없이 살아갖고.
0: 네, 다 그랬죠, 뭐 옛날에는.
1: 네. 아, 지금도 조밥이란 건 싫어요, 저는.
0: 오.
1: 아, 조밥을 너무 먹고 살아서 아. 조밥 자체는 아주 진짜 쳐다보게 되시네요.
0: 아. 그 요즘은 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준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1: 저는 진짜 멍멍이 빼곤 다 잘 먹고
0: 오.
1: 거의 저는 이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해 먹어요. 해 먹는 거 좋고 애들도 키우면서 다 제 손수 이제 제가 다 해 먹여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오, 노래하고 똑같네. 열정 그냥 네. 음식도 열정. 네. 오, 야. 준하 씨가 꿈꾸는 그런 무대는 어디예요?
1: 뭐 미스트롯?
0: 미스트롯. 오.
1: 네. 그거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0: 네. 네.
1: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꿈뿐이죠, 꿈.
0: 오. 아니 뭐 도전해 보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면 어떻게 스스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제 실력 갖고는 아, 요즘 너무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예.
1: 예. 제가 이 실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0: 스스로?
1: 네. 제 스스로 하고.
0: 그럼 미스트롯 말고 어디?
1: 제 나이 한 60 넘어서는 네. 실버?
0: 실버?
1: 실버. 거기에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0: 아, 실버 경연대회 가서는 에, 자신 에, 있다?
1: 에.
0: 와. 다음 달에 실버 대회다. 그럼 어떤 곡을 갖고 나가실 거예요?
1: 요즘 그 제가 그 흥타령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이미리 분의 그 대한민국도 나오고 가사에.
0: 네.
1: 언제 그 아리랑 아리랑 그거 나오는데
0: 네.
1: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한 소절 네. 해보세요. 그래도 대회 나갈 곡인데.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흥타령이 나는 좋아 그거는 그런 거예요.
0: 아, 네. 아 오, 네. 그래요? 대부분 대회곡은 뭔가 좀 막 가슴 후벼 파는 곡으로 나가는데.
1: 아 그게 처음에는 그치 중간은 그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중간 파요?
1: 네.
0: 오, 와, 그게 딱 와 닿나 보다.
1: 대한민국 이게 뭐냐 물러가라 모든 가짜더라. 세상 가짜더라.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오, 네. 자, 1차 통과했어. 2차, 2차는 어떤 거?
1: 2차요? 네. 2차는 제가 이제 그 한이 많다 보니까, 네. 한설인 거. 이제
0: 드디어 나오는구나.
1: 민요 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0: 민요 쪽으로 또? 네. 오, 네. 민요 즐겨 부르시는 거 있어요?
1: 민요요?
0: 봉사 가면 부르시겠는데?
1: 어, 많이 부르죠.
0: 어, 그 중에 잘 하시는 거. 또 한 소리 또 들어봐야겠네. 예.

0: 몇 가지 하겠습니다.
1: 이야, 되네. 아, 지금 2차까지 통과했어, 지금.
0: 아, 그 3차는 이제. 3차. 홍지윤의 배 뛰어라.
1: 배 뛰어라. 아, 홍지윤 또 천만에 들어봐야겠네.
0: 배!

0: 여기까지요.
1: 배 안 띄우면 안 되겠네. 지금 배 띄우러 나갔어요, 지금.
0: 감사합니다.
1: 예, 네, 좋네요. 와. 그 3차까지 통과하면 상금이 나올 텐데, 어디다 네. 쓰실 거예요?
0: 아, 저는 없는 분들, 이렇게, 백분호인데도 예. 엄청 많아요. 예. 몰라서 그렇고, 예. 또 애들 혼자 이렇게, 가정 꾸민 애들도 많고
1: 네.
0: 하여튼 그런 애들 불의 이웃을 많이 돕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있으면은 돕고 싶어요.
1: 네.
0: 저는 제가 그런 능력이 못 돼서 하지만은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1: 아, 참 마음이 착하십니다.
0: 네. 아니에요.
1: 그러니까 15년 진짜 봉사를 하다 보니 모든 게 손길을 가야 할 곳이구만. 어르신도 봉사해야지 또 네. 어린 사람도 또 없는 사람들 도와드리고 싶고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아, 네 아쉽네요.
1: 예, 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감사하죠.
1: 네, 네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0: 아우 당연하죠.
1: 네.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너무 행복해요. 저 이렇게 전주까지 내려와서 좋은 시간 보낸다는 게 참 뜻있고 진짜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1: 네,
0: 네. 네. 즐거웠습니다.
1: 네.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앞으로 이제 제가 행사 들어오면은 행사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고 예, 많이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1: 네. 준하 씨도 매일매일 행복한 소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준하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준하 씨의 곡 불타는 금요일 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준하 씨와 함께했습니다.

0: 함께라서 당당하고 같이 가서 즐거운 두 바퀴 탕감자 챌린지가 돌아왔습니다.
1: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자전거를 타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0: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과 추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1: 챌린지 기간 동안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할 때 자전거 타고 보물 찾아 인증하시면 됩니다.
0: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탕감자 챌린지. 5월 한 달 동안은 보물도 찾고 즐거운 추억도 남겨보세요.
1: 참여 방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는 5월이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날들이 약속처럼 잡혀있는 5월이기도 하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할 일들, 곁에 있어 익숙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크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에서 진행하는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중한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라며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길 바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을 걸어보려고요. 김건모의 사랑해로 첫 발을 내딛으려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행동은 결국 감사의 행동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운국의 행복의 기원을 읽어보려고요. 중요한 점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한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기쁨을 한번 느끼는 것보다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죠.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은 음악 한 곡, 짧은 산책 한 번, 하늘의 구름을 보는 여유, 고맙고 감사함에 대한 정성 담긴 표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채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면, 인정받으면 더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요. 하지만 행복의 기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감정이라고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란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죠. 음식이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과 입맛에 맞아서 맛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성취, 더 많은 보상,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말이지요. 그런데 행복의 기원에서는 행복을 그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행복은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흥미로운 건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성취를 이루고도 공허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거죠.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더 가까운 감정인 셈이죠.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는 레바논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 찬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란 뜻이지요. 나는 요즘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편안한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 행복의 방향인 듯 싶네요.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내 사람.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인 거죠. 그래야 사람의 가장 단맛을 서로 느끼며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행복입니다. 내가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이유를 남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알베르 까뮈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합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마저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행복하셨나요?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작은 기쁨 하나 꼭 만드시길 바래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떨림이 내 온몸을 돌아 자신을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는 행복일 겁니다.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건네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요.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지요. 그런 축복은 삶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고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하다가 마음의 길라잡이인 진정한 스승을 만나 따뜻한 진심이 천재의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로 마음을 보려고요. 1998년작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열연한 굿윌 헌팅입니다. MIT 공대 본관 복도 칠판에 복잡하고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학기 말까지 누구든 풀기 바란다고 말하는 제럴드 교수. 그것을 푼 사람은 자신의 수제자가 되며 명예와 부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은 MIT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를 청소하던 청소부 윌. 그는 문제를 풀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복도 칠판에 정답이 적힌 걸 본 제럴드. 그러나 문제를 푼 사람은 미궁 속입니다. 그 시간 윌은 친구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다가 어려서 자신을 괴롭힌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에 잡혀가네요. 제럴드는 문제를 푼 사람을 찾기 위해 칠판에 문제를 하나 또 적어두지요. 그때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고 있는 윌을 발견하고 낙서하지 말라고 하며 쫓아가는데 칠판에 정답을 보고 놀랍니다. 한편 하버드 클럽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윌은 하버드생들과 언쟁이 생기고 논리적으로 이론으로 완벽한 윌은 판정승을 거두죠. 그리고 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스카일라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다음을 약속하지요. 제럴드는 윌을 찾기 위해 학생 관리실을 찾고 여기서 윌의 재판날을 알게 됩니다.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아왔고 법적 지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윌을 보게 됩니다. 자유란 인간의 숨쉴 권리와 같은 거라고 말하는 윌. 보석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윌을 만난 제럴드는 매주 만나 수학 문제를 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윌은 거침없이 수학 문제를 풀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교수를 찾아가지만 번번이 교수를 조롱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결국 제럴드는 마지막으로 적임자 한 명을 찾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션입니다. 수학, 법학, 역사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이었던 션에게 윌도 그렇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도 서로 닮았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길 부탁하는 제럴드. 결국 션과 윌 헌팅의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첫 만남에서 션의 연구실에 걸린 그림 하나를 보고 쓰레기라고 말하는 윌. 잘못된 짝과 결혼했다는 막말에 션은 화가 납니다. 화가 치민 션은 아내를 모욕하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윌의 목을 조릅니다. 제럴드의 우려와는 달리 션은 윌을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을 세워두지요. 다음 만남에서 션은 공원으로 가서 진정한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윌은 모를 거라고 말하지요. 윌이 천재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그림 한 장 보고 인생을 다 아는 듯 말하는 건 남의 아픔을 잔인하게 난도질 하는 거라고도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윌에게 너 고아 맞지? 라고 말합니다. 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뭘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이 누군지 그러면 자신도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약속 시간만을 채웁니다. 또 다음 만남에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진실하게 사귈 수 없다고 윌에게 션은 말해줍니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중요한 건 과연 서로에게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거라고요. 션은 부인 댄시와의 18년 결혼 생활과 아내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었던 과거 시간을 윌에게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말하지요. 제럴드는 윌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좋은 제의가 오고 있다고 좋아하지만 션은 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제럴드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은 윌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션은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럴드와 션,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윌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은 거죠.

스카일라는 윌에게 자신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가자고 하지만 윌은 주저합니다. 어려서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두려움이 사랑의 선택 순간에 버려질지 모를 트라우마로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말합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너무도 쉽게 푸는 윌로 인해 좌절하는 제럴드. 션에게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션은 벽돌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윌은 왜 하필 세계 최고의 공대에서 일하냐고 말을 하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자기를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하는 션. 윌은 친구와 함께 벽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20년 후에도 네가 노무자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요. 같이 놀고 한잔하고 웃는 것도 좋지만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차를 세우고 위로 집 현관까지 가는 10초 정도의 시간이라고요. 데리러 가는 그 짧은 시간,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떠난 너를 그리면 행복하다고요. 션의 연구실을 찾은 윌에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그런 고통에서 지켜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겪어낸 시간들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들은 윌은 그제서야 션의 가슴에 묻혀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처음 면접을 보고 그 소식을 션에게 전합니다.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고 하자 션은 멀리 여행을 갈 거라 연락이 어렵지만 자동응답기에 연락을 남기라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션을 찾아온 제럴드.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도 잘 알 것 같은 두 사람. 그 둘도 작별을 합니다. 척은 평소처럼 윌을 데리러 왔고 집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척은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띠며 앞으로의 윌을 응원합니다. 션에게 윌은 자신이 놓쳐선 안 될 여자를 찾아간다는 편지를 남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 가득 진정어린 편지는 감동입니다. 자신의 전체의 울림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13분은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도 있지만 사실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배려, 짧은 안부 인사, 고맙다고 전하는 문장 한 줄, 이런 것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은 결국 선물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시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선물이란 의미를 담백하게 풀어낸 시 한 편 읽으며 마음 쉬는 시간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신달자의 선물이란 시를 읽으면 진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시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건네는 짧은 문자 하나가 이미 충분한 선물입니다. 신달자 선물. 피아노 소리일까? 바이올린 소리일까? 가깝게 맑은 알기 소리가 울린다. 너의 선물을 생각하는 나의 감미로운 악기인가 봐. 거리로 나갔다. 시장, 백화점. 선물을 고르기 위해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종일 기웃거렸다. 왜 선물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 마음을 나는 잘 알지. 뭘 살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즐기기 위해 나는 올해의 선물을 정하지 않고 행복한 거야.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선물을 사면서 나는 알았어. 이 행복한 마음 바로 네가 준 선물임을 그때 나는 알았지.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지요. 사랑을, 고마움을 실천하는 길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편지 한번 써보세요. 사랑을, 고마움을 실천하는 길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편지 한번 써보세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의 작은 표현인 편지는 커다란 진심으로 선물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맙고 감사함을 전하는 선물을 고를 때의 마음이 행복인 이유인 것 같아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의 작은 표현인 편지는 커다란 진심의 선물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유석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사람.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5월은 봄꽃 시즌 이후 나들이 나서는 관광객들과 가정의 달 이동이 겹치면서 지역 축제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죠. 그래서 5월의 대표적인 축제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5월 초 대표적인 축제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있어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경 세제 도립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전통 문화 성격이 분명하면서도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좋은 체험형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어 연휴 나들이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꽃구경 봄축제를 찾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5월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이죠.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진행되는데요. 장미정원 자체의 규모가 크고 축제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야간 분위기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입니다.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영광군 군남면 진해들 옹기 돌탑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인 영광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축제는 초록 물결 속의 힐링이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과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 걸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주는 행복을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봤습니다. 큰 슬픔을 견디기 위해 반드시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기쁨 하나가 큰 슬픔을 견디게 하지요. 우리는 작은 기쁨에 대하여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슬픔에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일상은 작은 기쁨과 우연한 만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위대한 선물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장미향 가득한 5월 안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축제의 향기를 가득 담은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2: 아니, 몰라.
1: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2: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1: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2: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3: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이제는 꽃들이 하나 둘 자리를 내어주고 푸른잎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화사했던 봄의 끝자락이 그렇게 조용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네요. 지난 주말 오전 꽃잎이 수북히 쌓인 야외 데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고 그 순간이 마치 봄이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계절의 호사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우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수 율촌면 봉전마을에서 궁악마을까지 남파랑길 59에서 60코스 일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시간 소소가 소소할 때에서는 순천역 앞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쳤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역시 악뮤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봄꽃이 팡팡 터지는 기분입니다. 자,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어떤 색인가요? 해안길을 걷다 보면 같은 길이라도 매달 그 공기가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오늘처럼 봄 기운이 완연한 날엔 더더욱 낯설게 걷기가 딱이다 싶습니다. 올해 시작 조금은 고단했을 여러분의 어깨에 바다 내음을 조금 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걷는 길 대장님 코스 안내해 주시겠어요?
1: 예, 반갑습니다. 낯설게 걷기 대장 김세훈입니다.
2: 김민경입니다.
1: 오늘 저희가 걸었던 길은 그동안 여수 반도, 순천에서 여수 반도를 따라 내려가는데요. 그 중에 남파랑길 60코스 시작점인 궁항까지 걷는 길입니다. 뭐 지난 저희 방송을 들어보면 와운항이 있었죠.
0: 네.
1: 와운항 다음으로 쭉 걷다가 좀 남겨놨어요. 이번에는 한 9.2km 정도 걸리는 궁항까지 걷는 거리입니다. 가다 보면은 마을들이 몇 마을이 있는데요. 전에 뭐 우리가 저희 재미있게 걸었던 그 마을 봉전 마을 있잖아요. 마을에 어느 마을 화단을 멋지게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던 곳. 그다음에 판월 마을, 그다음에 장척 마을, 그다음에 궁항 마을. 네개 모두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날 날씨는 좀 구름이 끼었는데 괜찮아요. 걸을만한 길이었고요. 가다 보면은 그 해안 대극길과 그다음에 난간길 이런 게 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날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걸었는데 이 오후 걷기에 알맞게 한 4시 반 정도에 바닷물이 꽉차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0: 들으셨죠? 저희가 봉전마을에서 궁항마을까지 걷습니다. 자, 저희의 시작은요. 전주역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순천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나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순천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무엇을 먹지? 우리가 시장 가서 먹어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아니, 글쎄, 우리 민경님께서 도시락을 싸오셨더라고요. 그죠?
2: 아, 그렇죠.
0: 야,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면 좀 바쁘지 않으세요?
2: 시간이 이번에는 좀 늦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좀 늦었으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다 보면 왠지 졸릴 것 같기도 하고, 나른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뭔가를 먹고 출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싸우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0: 야,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아유,
0: 그리고, 어?
1: 그냥 준비한 도시락이 아니었던데요.
0: 누룽지도 있었습니다.
2: 아유.
0: 야, 도시락에 누룽지를 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저희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궁금하실 거예요.
2: 네.
0: 제가 이걸 도시락을 어디서 펼쳤는지는

0: 라이더들이 자전거 타면서 쌩쌩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이 가끔씩 혼자 그 바닷길을 걷는 거 보면은, 아, 나도 여기 오늘 같이 갔던 분들 떼어놓고 언젠가는 혼자 조용히 휴대폰을 끄고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저희가 걸어가는 내내 바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크길 걸어가면서 이렇게 바다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자갈자갈자갈자갈자갈 소리가 났는데
2: 네, 맞아요,
1: 들었었죠.
2: 맞아요.
1: 그때의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가 모래가 구르는 자갈자갈자갈자갈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요, 대장님의 표현이 진짜 멋졌어요. 정말 간결했는데 정말 적당한 표현이었고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0: 저도 좀 헷갈려요.
1: 네.
0: 녹음이나 좀 기록을 해놨어야 하는데, 네, 멋진 바다의 그 순간을 봤는데, 뭐 지금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집 나간 파도가 하루에 두 번씩, 사립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뻘모래 위를 구르는 소리.
1: 야, 뻘 모래 위를 구르는 소리. 그쵸. 저는 그첫 표현. 집 나간 바다라는 이 말에 딱 꽂혔어요. 그렇지. 얘가 하루에 두번 집을 나가지. 이 표현을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잠시 그 소리를 좀 멈춰서 들었습니다. 민경님도
2: 네,
1: 어떠셨어요?
2: 저는 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영애가 나오는 봄날 그 영화가 생각났고요.
1: 네.
2: 그리고 들으면서 저기에 음악과 함께 들으면 참 멋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1: 네.
2: 이른 아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심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 점심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진짜 해가 뜨는 이 광경에서 봤으면 진짜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1: 그 영화도 생각이 났었고. 자, 우리는 보통 바닷소리 하면 파도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훨씬 잔잔하고 작은 소리, 그리고 귀로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가 저희 뇌리에 꽉 박혔고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 보다 보면 커다랗게 드러나지 않는 장면들이 좀 군데군데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스쳐 지나갈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던 염소 보셨죠? 그리고 그 염소를 지나다가 반대편에는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눈이 너무 부셨던
2: 네, 유채꽃.
1: 그렇죠.
2: 제주도에서나 볼수 있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샛노란 유채꽃의 그날 하늘이 정말로 파랬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은, 와, 이거는 보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유채꽃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걸으면서 유채꽃밭에 한번 들어갔을 때 요금을 받았던 할머니가 기억이 났어요.
2: 맞아요. 사진도 못 찍게 하잖아요.
1: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면 1,000원인가 받는다고 했었어요. 야, 그게 그 동네에서는 그냥 누구나 쉽게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2: 그쵸,
1: 내서
2: 그쵸.
1: 사진을 찍었던.
2: 네, 맞아요.
1: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이상의 풍경을 우리는
2: 네.
1: 걸으면서 봤습니다. 자, 박사님은 가면서 그래도 약간은 드러나지 않았던 조금 숨겨져 있던 풍경이 혹시 있었을까요?
0: 예, 그 바닷가에 그 심었던 그 꽃은 아니고요, 나무였는데, 노란 사철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철나무가 4시 반에 물이 들어오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저 멀리서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 멀리서 뻘을 치고 들어오는 바닷물이, 약간 노랜노를 하거든요. 그 뻘 색깔로.
1: 네.
0: 근데 이 사철나무 너무 멀리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사철나무로, 와,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낭만이 있다. 뭔가를 보는구나. 거기에 그걸 심었을까? 누군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동네 이거 심자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끝내줬어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심었는데 보는 눈도 좋고 감상했던 눈이 오늘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지금 사진 찍어 나온 왔는데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느낌 나죠?
1: 야, 이 사철나무가 갯벌을 품고 있는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야,
0: 예. 네.
1: 아늑한데. 자, 그리고 우리가 걷다 보면, 걷다가 또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2: 네.
1: 진짜 뻘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을 때 벤치가 있었고요.
2: 네.
1: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0: 바닷가 걷기. 여기에서 가장 주된 하이라이트는 멀리 뻘을 바라보면서, 아니, 뻘을 길게 바라보면서 멀리 저기 수평선 넘어 들어오는 물이나 아니면 저 안을 아슬아한 그 산들이, 아니, 섬들이 있잖아요. 섬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 그리고 그게 오후 풍광이든 오전 풍광이든 참 아름답다.
1: 네.
0: 아, 걷다가 한 10분 정도라도 좀 혼자 쉬었다 그걸 느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도 걷긴 걷지만은, 그니까 이 속도에서 100%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20분 저 바다 보면서 졸다가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1: 네, 그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러한 풍경들이 화려한 풍경이 아닌 그냥 살아있는 생활의 풍경인 거잖아요.
2: 네.
1: 아니면 저희들처럼 저희가 어쩌다 한번 마주했기 때문에 멋있었을까? 아니면 매일 보는 그분들은?
2: 일상생활이니까 별 느낌이 없지 않으셨을까요?
1: 그러니까요. 대장님과 민경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섬 능선이 수평으로 쌓인 이런 풍경. 그래서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저는 오래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막 걸어가면서 중간에, 야, 이 동네 진짜 부잔데?
2: 맞아요. 순천과 여수의 차이였어요.
1: 그러니까 이 동네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는 정말 부자 마을이야. 라고 했었고, 그 마을을 지나면서 벽에 쓴 시도 저희가 마주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네. 글쎄요, 우리가 걷다가 만나는 이런 글자들이 참 반가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써있는 시를 봤는데, 민경님은?
2: 전 약간 비석처럼 봤거든요. 약간 좀 넓은 비석에 글귀가 있는데 저는 이 작은 한적한 마을에 이런 시가 있다는 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걸 써놨다. 근데 거기에 민박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2: 약간 가면은 그거 우리 고창 그 보리밭처럼 있긴 한데 그게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글귀를 써놨다. 근데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0: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 네, 좋습니다.
0: 박판규. 하늘이 내려 앉았어라. 저 건너 여자도 바다 끝에. 어찌 저리 푸르게 바다와 하늘은 맞다. 무슨 얘기를 나눌까 궁금하다. 알쏭달쏭. 저 멀리 저앞 한령산과 하늘과 바다는 맞다. 내가 가면 저 멀리 가버리네. 만난 듯 만날 듯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 길이 하늘과 나로구나.
1: 나 읽다가 제가 혼자 읽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방금 대장님 읽으면서 여자도 바다 끝에였네.
2: 그니까요.
1: 야, 나 이거 방금 알았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여자도
0: 예,
1: 만이죠.
0: 여자도, 여자만.
1: 여자만이었죠? 제가 왜 이거를 이제서야 좀 깨달았는지.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걸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트 모양으로 마을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놨던 것도
2: 에,
1: 있었어요.
2: 맞아요.
1: 거기 지나면서 우리가 야 저기다가 카페 하나 놓으면 진짜
2: 맞아요.
1: 좋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우리 돈 모아가지고서 이런 데서 한번 터를
2: 네.
1: 잡고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런 얘기도 소소하게 나누면서 저희가 지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마지막 마을? 아니
2: 네.
1: 그 마을 가기 전에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벽화를 그려놓은 데도 있었어요.
2: 네.
1: 그렇죠. 그래서 저기 박사님 또 저희가 한컷 찍어드리면서 또 한참 걸었습니다.
0: 예. 그 반월 마을이었죠?
1: 네. 그런 것
0: 예,
1: 같습니다.
0: 벽화가 너무 멋진데, 우와, 이게 개인집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을회관 같은 아,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1: 청년 뭐
0: 네, 반월 청년회.
1: 그렇죠.
0: 네,
1: 네.
0: 아마 마을회관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2: 맞아요. 네.
0: 청년회가 쓰는데, 그냥 사각에, 그냥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 지붕에 그냥 벽돌집이거든요. 창문 세개 있고요. 그 계단 있는데, 이게요, 계단은 진한 에메랄드. 그 다음에 벽은 좀 연한 에메랄드. 그 다음에 지붕은 더 연한 에메랄드로
1: 아니,
0: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살짝 옆으로 보이는 뭐 보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보관함도 그 회관하고 비슷하게 그린 작은 건데, 여긴요, 바닷속처럼 시퍼런 물고기와 또 여기는 꽃이 사네요. 노란 꽃이 사는 바닷속처럼 그려놨어요. 그
1: 그러니까.
0: 다음에 그 회관 왼쪽에, 아,
1: 네.
0: 여긴 더 멋있어요. 마을 모습인데, 마을에, 예, 그, 브록이죠? 브로크 담벽 아래 벤치가, 오래된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뿌리를 숨긴 나무가, 해넘이에 이렇게 이파리가 몇안 남은 나무처럼 촥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1: 네.
0: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 걸었는데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는 풍경들이 눈안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매실이 맺혀 있는 것도 좀 봤던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바닷길만 따라갔으면 보이지 않을 약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시 내려갔던 길들, 이런 길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소소하게 시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걸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궁합마을까지 도착을 했어요. 원래 목적지, 아니 도착지는 거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야 버스 지나가는 게 여기를 지나가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해서 궁합마을에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죠. 버스가 언제 오나.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근데 그 핸드폰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대장님은 속이 좀 탔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안내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버스 시간표를 못 맞춰가지고서 슬슬 해는 기울고
2: 맞아요.
1: 배는 꼬르륵 소리가 살짝 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떠셨어요, 그때?
0: 그 40 버스 시간표는 코스를 좀못 맞췄죠. 그 동네가 좀 특이한 코스더라고요. 큰 도로 가다가 들었다가 싣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차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순간 아뜨했죠. 오, 이 차를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막
1: 그렇죠.
0: 그런 고민들이 걷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차를 놓쳤을 때 느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차를 놓쳤다. 혼자 간다면은 어떻게 할까? 히치하이킹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민경쌤한테 히치하이킹을 해보라고 했어요. 민경쌤, 저기 내가 남자도 서면 안 세워줘. 여자 혼자만 있으면 세워줘. 아, 죄송합니다. 약간 좀 자별적인 왜곡된 발언 같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2: 아유,
0: 시골길에서.
2: 아무도 안
0: 예,
2: 세워줬잖아요.
0: 그런데 아무도 안 태워줬어요. 아, 뭐 요즘엔 저 시골 사람도 서울 깍쟁이처럼 좀 너무 인심이 박해졌나?
1: 그런
0: 아,
1: 생각했죠.
0: 에이.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가 그냥 앉아있자. 아, 한 50분 정도 지나면 차가 온다고 하니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택시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더만 우리 정거장 옆에 딱 서는 거예요. 학생 여자분이 내리더만, 저거다!
1: 그렇죠.
0: 그 다음 얘기해주세요.
1: 버스를 기다리다 진짜 버스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타려고 했더니 그 버스 기사님이
2: 맞아요.
1: 동네를 들어갔다 나올 테니 그때 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20, 30분 기다리라고 했던가요?
2: 맞아요.
1: 저희한테?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진짜 운 좋게 택시가 서는 바람에 저희가 그 택시를 탔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저희 여수 시청 근처로 갈 거다.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15분? 밖에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버스를 탔으면 1시간 정도 걸렸을 건데, 진짜로 운이 좋았고요. 저는 진짜 택시를 타고 그 마을에 들어와 준 큰 여자분한테
2: 감사했죠.
1: 감사하고 정말 큰 절이라도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뭐 먹으려고 한다,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추천해 주셨죠.
2: 네.
1: 음식점을.
0: 네.
1: 추천해 주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여수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0: 중소도시 한 30만 기준으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수, 뭐 순천, 광양 그런데 저 여수는 엑스포에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좀 새롭게 그 뭐 고치고 해가지고 그리고 신 새로운 부지에 뭐 신규 아파트도 많이 큰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졌는데. 들어보니까 난 인구가 한 30만 좀 계속 한 1, 2만, 3, 4만 정도 늘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계속 준다고 하더라고요. 28만도 뭐 줄어든다. 그래서 남쪽에서 보면 왼쪽에 그러니까 순천공 쪽에 화양면이라고 그전에 이제 그냥 시골 동네였는데 거기 사거리까지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고급주택 단지도 들어오고 한옥 단지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준답니다. 그러면 그만한 집은 누가 삽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근데 이 상황은 참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는 계속해서
2: 맞아요.
1: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뛰고 있는 상황인 거고.
0: 그래서 전세 사는 분들이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계속 뛴다. 인구는 주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지역 사람만 국한한다면은 주택량은 느는데 왜 아파트 값이 뜨냐 이런 거죠.
1: 분명히 공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많아. 그리고 수요가 줄어.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했던 거 배웠을 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요즘에는 맞지는 않는가 봐요.
0: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은 올라서 어떤 면에서는 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 투기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가고 또 외부자들이 와서 땅값이나 집값을 올리고 가는 이런 상황이 적절할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있는데 상가 공실이 너무 많대요.
1: 그렇죠.
0: 들어올 수도 없고 들었다 망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겠죠. 당연히 집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계 경제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집이라는 거를 떠안는 그 순간 우리가 생활 수준, 문화 수준 이게 정말로 확 떨어지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좀 낮추더라도 나의 문화와 나의 행복을 저당 잡히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수 이번 길을 좀 걸어보니 그 전에 걸었던 길에 비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여전히 좋긴 하지만
2: 이번은 너무 힘들었어요.
1: 오르락 내리락이 많아서?
2: 마지막에 오르막길이 너무 지쳤고 일단은 와원해변도 저기 보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평지가 아니라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 멀리서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이 기분이 갑자기 힘이 좀 빠졌었어.
1: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갈 수는 있어.
2: 그죠.
1: 근데 내 눈에 저게 오르막도 보이고 내리막도 보이고 네.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면
2: 네. 거기다 버스도 보였잖아요.
0: 유일하게 보인 건 그거예요. 해지는 거. 날이 어두워지는구나.
2: 그쵸. 이제 이게 압이 왔어. 저 해지는데 그럼 나 못 가면 어떻게 하지?
1: 맞아. 해가 좀 많이 졌었구나. 네, 우리가
2: 배는 고프지, 해는 지고 있지. 가려면 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버스는 쭉 지나가는데 그래서 물었었을 때 혹시 저 버스가 여수로 가는 버스가 아닐까요? 물어봤을 때 여기 시골은 버스 시간이 불규칙하다.
1: 맞아.
2: 근데 이게 불안감이 이제 몰려오고 있었어요.
0: 대장을 믿어야죠. 대장은 어떤 경우든 믿으면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1: 어허.
0: 누군가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요.
1: 어허.
0: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좀 진하게 해야.
2: 근데 이번에는 히치하이킹도 안 됐고, 지나가는 할머니는 약간 비우셨고.
1: 맞아. 그랬어. 아니,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차가 나가는데 우리가 좀 처량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2: 맞아요.
1: 우리가 즐기면서 앉아 있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분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저는 저렇게 앉아 있으면 물어봤을 것 같다.
2: 저도요.
1: 그죠?
2: 그 경운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운기 할아버지도 말도 안 걸잖아요.
1: 그게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문화가 바뀌었을까?
0: 아니면 여행길이니까요. 걷길이니까 익숙하겠죠.
2: 그러면 더 물어보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좀 약간 삭막하긴 했어요. 여수분들이.
0: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차를, 버스를 찾기 위해 궁색하게 그렇게 보였는가, 아니면 덜 궁색하게 보였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
1: 그래.
0: 뭐 때리면 차 타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1: 맞아.
0: 수도 있죠, 뭐.
2: 그렇게 생각. 아니야,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리시는 할머니가 약간 제대로 시간도 안 알아보고 왔냐는 듯이 말하셨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강타가 그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0: 뭐 여하튼 그뭐 어쨌든 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하는 그런 여행들, 특히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계획 없는 것이 좀 계획을 깨는 것이 또 새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어디로 갔나요? 그또 택시 기사님이 아주 맛있는 데 소개해 줬잖아요.
1: 네, 맛나집 게장을 먹는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0: 게장
1: 그랬더니
0: 백반인데,
1: 게장
0: 예.
1: 백반이어서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벌었잖아요. 원래
2: 맞아요.
1: 버스를 타고 갔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까먹었을 그 시간에 15분 만에 그거를 압축 했기 때문에 15분 만에 저희가 맛있는 게장 백반을 먹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또 유명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저희가,
2: 저희 고등어도 먹었잖아요.
1: 그렇지,
2: 별미였던
1: 조림.
2: 대장님이 그거 먹이라고 게장을 안 드셨죠?
1: 맞아요. 게장 백반집에 왔는데 사이드인 고등어 조림을 열심히 드시고,
0: 엄청 맛있었어요.
1: 그리고 커피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리고 거기가 좀 다른 거는 로스팅을 해가지고서요, 다양한 커피들이 있었고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과일 맛이 나는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일에서 느끼는 시큼함, 달콤함, 이 향을 다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 여러 개 있고요. 거기서 우리는 선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아, 그 집은 만나 게장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인근에서 한 10분 거리도 안 걸립니다, 커피가.
2: 네, 맞아요.
1: 네.
2: 가온이라고.
1: 오, 맞네.
0: 아, 이게
1: 역시
0: 숨겼다
1: 한국인.
0: 알려주는 것 같아요.
2: 가온이라고. 아, 커피가 과일을 먹었어요,
1: 그렇죠.
2: 저희가.
1: 진짜 끝내줍니다, 커피 맛. 그래서 아마 식사를 그렇게 하시고, 식사는 사실 뭐 다른 곳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온이라고 하는 커피숍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자, 소소가 소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도시락입니다. 걷기 전에 순천역 앞에서 먹었던 도시락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원고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나눴어요. 햇살과 바람에 우리가 앉은 자리는 카페가 되기도 식당이 되기도 한다고요. 오늘 도시락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딱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 그래도 이번은 약간 걷기보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0: 그렇죠.
1: 네.
0: 자, 왜그 도시락이 딱 그렇지는 않았냐? 장소가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커다란 나무가 우거진 숲속도 아니었고요. 역 앞에 그늘인데 그것도 나무 그늘이 아니라 건물에 그늘이 있는 곳에 자리를 펼쳐놓고요. 저희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자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우리 대장님의 용기가 말씀해 주셔야죠.
2: 기억이 잘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은 생각밖에 안 납니다.
0: 밥 먹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2: 그 순천역에서 주차장 가는 길목이 있는데요. 햇살이 좀 따가워서 그늘에서 밥상을 펴고 먹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신문지도 없이. 그래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이 순천역 광장에 약간 허름한 옷 입고 이 의자 저 의자 왔다 가면서 그 행인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예, 원래 여행 그 역은 그렇잖아요. 낭인들이 좀 있는 곳이었죠. 그때는 그냥 어우 좀 오싹했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는 거 쳐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와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 보면 와 우리는 이 넓은 이 푸른 하늘 발빠르게 움직이는 옛날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벤치는 멋지게 있고요, 나무도 듬성듬성 있고요. 길거리에 차들은 빵빵거리면서 줄 맞춰 잘 가는데 우리는 옛날 버전으로 그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30년 전으로 갔습니다.
0: 맞죠.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펼칠 거라는 거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곳에서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펼쳐놓고 도시락 꺼내하고 밥 숟가락을 듣는 것 자체를 허락했을까요?
1: 아우, 앉지도 못하고 벌써 갔죠.
2: 독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0: 함께여서 가능했고요. 우리가 해안길을 낯설게 걷기여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이게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그리고 남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 우린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린 너무너무
1: 네,
0: 자연스럽게 밥을
1: 앉았어요.
0: 먹었습니다. 네.
2: 그게 이제, 저는 이런 기억이 몇번 있어요. 그 20대 때도 이제, 그때 우리가 차를 렌탈해서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다 기차나
0: 그렇죠.
2: 직캠버스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앉아서 뭐 도시락을 먹든 뭘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웃기웃해요. 못 먹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으태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웃기웃했었어요. 30년 전에는 안 주나.
0: 네, 안주나?
2: 그런데 좀 지나니까 힐끔힐끔 쳐다봐요. 지금은 이렇게 힐끔힐끔 멀리서 가까이는
0: 네.
2: 안 와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도 뭐 눈이 좀 맞았습니다. 슬쩍 힐끔힐끔 이제 이렇게 시선을 주고 쳐다보잖아요. 슬쩍슬쩍은 시선을 주지 들키지 않을 정도로 쳐다보는 건 그래서 시대가,
0: 네.
2: 아,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든 인정이 될 만한 행위라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세상이, 이런, 우리가 밥 먹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세상이 그만큼 수용성이 늘었다. 다만 좀 낯설 뿐이죠.
0: 그렇죠. 낯설죠. 예.
2: 그전에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0: 아, 예.
2: 술도 먹고 그렇지. 그랬어요. 좌판 버려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1: 요즘에는 그거 못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일부러 술도 없어. 못 팔게 다 없앴잖아요.
0: 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기차를 타면 아마 버스와는 다른 그런 여유로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 맞아요.
0: 마음도 좀 진짜 여행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 아, 막 과자 달걀이랑 오징어랑 이렇게 싣고서 카트.
1: 네.
0: 그 카트는 지금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2: 저는 딱 문전우사 그 문틈 있잖아. 탁탁. 대수는 그 소리.
1: 그래서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면서 탈그락 이 소리에 아 왔다.
2: 아 저는 그 오징어하고 맥주. 아, 생각납니다.
0: 저는 오징어.
1: 저는 프랭크프라이크.
0: 아. 우리가 지금 아우 이걸 요즘 친구들이 저는.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술만화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서 그랬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자제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문화로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저는 새로운 문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웠고 여전히 그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2: 저는 진짜 철도공사에 한번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저도요.
2: 오늘도 여수 출장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ITX 마음을 탔어요. 이제 무궁화 타면 더 그러겠죠. 아, 한 칸을 좀 맥주나 음료를 먹으면서 이제 과하지는 않게 해야겠죠. 지켜야 할 건 확실히 규정이 있어야겠고. 그러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먹고 탈 수 있는 사람은 그 칸에 타면 좋지 않겠나. 난 그런 칸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그러면 정말 젊은 친구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여행 기차 여행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왜냐면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이제 무궁화나 새마을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0: 네.
2: 많이 다 무궁화는 이제 여기 다 쓰잖아요. 아 그런 여행.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낭만 얘기인데.
1: 생각보다 그렇게 아쉬워요. 낭만적인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거기서 그게 안 아니요, 돼서 그런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규정을 좀 만들면 돼요. 요즘 사람들은 수준이 올라가서 그래서
1: 똑같대요.
2: 한 사람당 맥주를 뭐 두 캔만 판다든지 뭐 이런
1: 몰래 가끔신데요.
2: 아, 그래서 그러면 참 멋있겠다. 좀 그런데 이제 사실 안전사고 같은 것도
1: 그렇죠.
2: 그렇잖아요. 예, 그러긴 한데.
1: 힘드시대요. 그분들도 하기가.
0: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뭐 구대옥이 무서워 장 못 담그냐처럼
1: 맞아요.
0: 뭐든지 안착되는 데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문화 수준,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픈한다라고 해서 정말 과하게 술을 먹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그리고 가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 거리 안에 우리가 취할 정도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하나 우리가 그 카트에서 맛이라기는 보다는 우리가 분위기로 먹는
1: 맞아요,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기차 안에서 똑같이 뭐 과자 하나를 집어먹는다거나 거기 있는 걸로 집었을 때의 그 동질감?
1: 맞아요.
0: 아니면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더 따뜻하지 않을까?
2: 그리고 의자도요. 지금 두 명씩 앉고 뭐 양방향으로 앉고 그러잖아요.
0: 네.
2: 그거 의자도 붙여가지고 좀 옛날처럼 그 일자 의자 같은 경우도
0: 그래.
2: 그런 칸 주면은 모르겠어요. 뭐 그걸 원하는 손님들이 많지 않을 경우는 뭐
1: 그래서 서해 금빛 열차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 마사지도 하고 그게 있대요. 근데 여수도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수도 관광지니까 순천도 관광지고 여수도 관광지니까 그 차가 시간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강원도는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
0: 네.
2: 구간 뭐 이래서 지금 뭐 장항선은 좀 긴 편입니다. 장항선 아니면 저 여기서 여수에 저기 뭡니까 순천에서 저기 목포까지 가는 거, 예, 그쪽.
1: 아니 지금 서해 금빛 열차는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요. 용산까지.
2: 네, 그 문제 쭉 이어지죠.
1: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거를 하는 거지.
2: 이게 구간, 짧은 구간. 여기서 여기도 익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무궁화나 새마을도 서울까지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끊어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0: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 얘기를 하다가 기차 이야기까지 간 거예요.
2: 술 얘기까지 갔습니다.
0: 네, 그만큼 배가 든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밥을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면 걷기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라는 거,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나. 그리고 맞아요. 이제 출발할 나는 준비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밥을 먹었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걷기가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경님처럼 도시락을 챙겨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걷기를 마치고 근사하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든 이런 먹는 시간이 걷기에 일부가 된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와오낭에서 길거리에 음식점 메뉴판 보면서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길에서 생기는 식욕은 또 다른 설렘도 갖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0: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걸으면서 새로운 풍경들도 보고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 좀 바꿔줬으면 하는 이런 풍경들을 들으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무슨 버스 무슨 열차 무슨 열차 하면서 대단한 그런 뭐 이벤트를 집어넣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거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커다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살고 있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 자체도 여행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커다란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아닌 여행이 일상인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걸으면서 되게 많이 해요.
1: 아, 네.
0: 그래서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내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되고 뭐가 뭐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 그냥 버스 타고 아침에 갔다가 그냥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행?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사람들도 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편리성과
0: 네.
1: 그다음에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솔직히 많이 기차보다는 그리고 예전에 그 추억들은 저희는 있지만 아이들이 없으니까
0: 네.
1: 이게 좀 많이 요즘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0: 대장님은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았던 기억을
1: 그렇죠.
0: 아이들에게 주고 싶죠.
1: 네.
0: 그러면 그것들을 또 찾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저희와 추억이 좀 다르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이 좋았던 추억을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나이 먹어서인가?
1: 그럴 수 있어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많은 얘기를 국내 사람들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0: 네.
2: 이건 있어요. 뭐냐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한 여행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기 전에 네. 강하게 느꼈던 여행을 한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결혼하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많은 관광지가
0: 네.
2: 한번 뭐 갑자기 유명해져서 어떤 뭐가 있겠죠. 이벤트가 있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하더라도 다시 관광지가 부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는 거예요.
0: 아.
2: 그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오는 여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네, 여행에서.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누군가는 좀 들어서 아니면 우리 부활하자고 우리 서명운동 해야 되나? 자, 오늘 걸었던 길은요. 여수 율천면 봉전마을에서 궁항마을까지였습니다. 자, 저희가 모래가 구르는 소리도 들었고 염소 세 마리, 벤치에 앉아서 저 멀리 바라봤던 갯벌, 그리고 마을 벽에 있었던 시도 봤고요. 파란 버스 정류장, 등에 앉아 있었던 모습들. 자, 거창한 장면은 없었지만 오래 남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잘 걷지 않아도 잠깐 멈춰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가능한 거리만큼만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흘러서 이번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많은 감흥을 받으셨던 우리 대장님의 시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2: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도중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0: 그러니까요.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니까요. 지금
2: 이 감흥이 너무 충만해서 네. 그래서 뭐 이게 딱딱 잘 맞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몇 구절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 구절. 네. 간단합니다. 네. 시니까. 걸으면서 느꼈던 이번 여행, 그 여수 반도, 여자만, 노을 정원, 노을 바닷길. 여기서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폭우가 살아있고, 마을이 살아있고, 바다를 지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동네에서 느꼈던,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느꼈던 건 이거였습니다. 폭우의 하루. 저 독살에 불이 다 차면 하루 절반 일이 끝나고, 저 독섬에 노둑길이 닫히면 하루가 지네. 어느 날은 물이 들어오면 섬 넘어 해가 지고, 어느 날은 물이 빠지면 산 넘어 해가 지는, 매일 노을 없이 하루가 끝나지 않은 그 마을.
0: 이야.
2: 괜찮습니까?
0: 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제가 대장님을 철학하는 공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태연의 해피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웃음으로 가득하고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 저녁에 또 다른 낯선 길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진행의 한은주,
2: 김세훈,
1: 김민경이었습니다.
0: 자, 여러분 모두 해피한 밤 보내세요.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싱그럽게 무성해진 나뭇잎들이 언제 시절이 이만큼 왔나 싶습니다. 바라만 봐도 힘이 솟을 것 같은 푸른 계절이 이 어려운 시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네 번째 책 지난주 화요일부터 출판사 문학 동네에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의 돌아오다를 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넷째 오빠를 대신하여 셋째 오빠의 명령에 의해 장안으로 유학을 갔던 미은, 죽은 오빠의 이름으로 유학생 생활을 하던 설자은이 금성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웃는 상을 가진 목인군과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출판사 문학동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본문 23쪽부터입니다. 바람은 인심쓰듯 다시 돛을 뒤에서 밀어주었다. 유채기름이 기록과 맞지 않게 크게 줄었습니다. 아니, 날짜보다 넉넉히 가져왔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가? 선장과 선장의 수아가 아침부터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차은은 그거 아마 낚시꾼들이 밤에 써버렸을 거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정오쯤 북쪽에서 배 두 척이 나타났다. 한쪽이 약간 더 크긴 했지만 가볍고 빠른 종류의 배였다. 인구는 그 배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 자칫하다간 떨어질 만큼 몸을 내밀었다. 그런다고 보이겠소? 오합지졸들인지 제대로 된 군사들인지 보고 싶었소 그러오. 보면 아오? 선장 쪽이 심각히 손짓을 하자 나팔수가 나팔을 길고 짧게 불어 옆 애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선단의 다른 배들에서도 답신이 있었다.
1: 자, 모두 무기를 꺼내!
0: 손이 남는 선원들과 목패를 던지며 시간을 보내던 상인들의 호위병들이 대수롭지 않게 각자의 무기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차은은 세삼 배에 얼마나 무기가 많았는지 깨달았다. 커다란 활이나 석궁을 꺼내는 이도 수십 명은 되었다. 누군가 남는 납부치 하나를 자은에게 내밀어 자은도 그것을 쥐고 따라했다. 함께 높이 무기를 들고 슬쩍슬쩍 흔들어 햇빛에 날들이 번쩍이게 했다. 옆배, 옆옆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쪽 선단이 커서 다행이로군. 목인군이 중을 그렸다. 역시 해적일 것 같소?
2: 모르긴 몰라도 세를 과시해 놓아서 나쁠 건 없겠지.
0: 배들은 나타냈을 때처럼 슬며시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거리를 두고 따라오며 계속 도살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살피면 될 일이었다. 칼을 돌려주고 나서 손에 남은 묵직하고 거친 감각을 곱씹고 있을 때 인군이 또 말을 걸었다.
2: 공자는 칼이 낯설어 보이지도 않고 익숙해 보이지도 않는군.
0: 칼이 한 자루 있었는데 팔아먹었어. 처음부터 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다. 애착 없이 팔 수 있는 물건이었다.
2: 낭도 같은 거였소? 막 돌진하고 그랬소? 얼굴을 보니 낭도였을 것 같은데 유명한 화랑을 따랐소? 나도 들으면 알만한?
0: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2: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건 내 쪽 아니요? 신랑이는 이제 무얼 말해도 자랑인 것을 공자는 왜 그리 과묵하오? 망한 나라 사람을 조금쯤 놀려도 나는 받아줄 수 있어. 심심한데 얘기 좀 해보시오. 전쟁이 무서워 도망친 거요?
0: 시끄럽소. 황급히 떠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도망보다 훨씬 복잡한 사정이었다. 해가 지고 밤안개가 피어오르자 심술궂은 신선이 팔꿈치로 뭉개놓은 듯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다.

꿈이 휘몰아쳤다. 양친이 연이어 병으로 세상을 뜬 게 시작이었다. 11명의 형제 자매 중에 첫째와 둘째 오라비는 전투 중에 싸우다 죽었다. 그래서 셋째가 첫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넷째 언니는 아이를 낳아 죽었다. 흔하다면 흔한 일이라 두드러지는 비극은 아니었지만 장례 다음 장례를 치르다 보니 눈물도 말랐다. 가족들이 모이면 푸석한 낯으로 어디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야 할지 의논하곤 했지만 그 즈음에는 그럴 가산도 부족했다. 혼이 바스러져 가는 듯하다고 여기던 중 마지막으로 찾아온 죽음은 장안으로 유학을 가기로 낙점을 받았던 다섯째 오라비의 것이었다. 출발을 앞두고 급한에 걸려 나흘 만에 속절없이 숨을 거둔 것이다. 황망한 일, 그뿐이어야 했다. 셋째로 태어나 첫째가 된 호은이 머릿속이 상당히 이상한 종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일어날 일이 없었다. 호은은 다섯째 자은이 숨을 거둘 때 그 머리맡을 혼자 지키고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여섯째 미음만을 불렀다. 자은이 죽었다. 호은이 죽은 동생의 머리맡에 서서 말했다. 미은은 잠든 것처럼 보이는 자은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다. 가장 가까운 오라비였다. 아니, 만지지 마라. 소리내어 울지도 마. 그러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줄도 몰랐던 슬픔이 차올라 호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병자의 침상에 드리워 두었던 천을 꽉 쥐었다. 어떻게 이리 사람을 계속 데려가? 어찌 이리 갑자기 죽어? 원망의 대상도 없이 원망하고 있을 때였다. 목소리를 죽여라. 너는 이제 자원으로 살아야 하니까. 뭐? 오늘 죽은 것은 미은이다. 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자은이 되어 글피의 배를 탄다. 자은 대신 장안애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느라. 자은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셋째 오라비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 크게 소리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미은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낮추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술수가 가능할 리 없어. 호은은 돌아버린 것 치고 잠잠한 태도였다. 얼굴이 꼭 닮았지. 자은이 크지 않았는데 너도 여자치곤 커서 키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키 같은 건 상관없어. 머리가 비슷하게 좋은 것이 너뿐이다. 다른 동생들은 나이도 어릴 뿐더러 너처럼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이 아니다. 어머니가 자은과 너를 낳으셨을 때 무엇을 달리하셨는지. 웃기지 마. 꾸며낼 것 없이 오라비가 직접 가. 그럼 되잖아. 집안은 누가 돌보라고. 그러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형편인데 그리 대단히 꾸며내는 것도 아니다. 조용했던 자은을 아는 이는 적고 너는 더더욱 그림자 아래 있지. 자은이 타기로 했던 배를 타라. 이미 치른 값은 돌려받을 수 없고 네가 완벽히 자은이 되어 돌아와야 이 죽어 망해가는 집안을 일으킬 일편의 방도라도 남는다. 여인의 몸으로 그 멀리 갔다가 들켜서 죽어버리란 말이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여기 있어도 아무리 한자리에 머물러도 마찬가지다. 우린 이제 그걸 알지 않니? 셋째는 죽은 다섯째의 시신 너머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스승님은 너는 그만 배워도 된다고 방에서 내보냈지. 그런데 너는 떠나지 않고 장 밖에서 귀로 배웠다. 나중에 스승님이 너를 혼내려 불러 모질게 시험해 보았을 때 네가 써낸 것이 내가 써낸 것보다 나았다.

0: 나는 그 일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칼을 받았을 때 너는 나무칼을 쥔 채 네가 쓰이지 않으면 신라를 잃는 것이라고 했지. 자, 내가 네가 쓸 기회를 주겠다. 너는 이제 어쩔 것이냐? 셋째의 특장은 도발이었다. 여섯째는 태어나서 셋째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자신과 꼭 닮은, 그러나 죽음의 색이 짙어져가는 다섯째 얼굴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창밖에서 귀로 공부를 쫓아가 할 때 몰래 책을 베껴줬던 것은 다섯째였다. 너와 나는 거의 같지? 하고 속삭이면서 다섯째에게 빚이 있었다. 다섯째로 살면 다섯째를 살린 것 같을까? 그리하여 병으로 죽은 것은 여섯째 미은이 되었다. 미은은 자기 이름을 묻고 자은이 되었다. 남자 옷을 입고 한때 낭도였고 그래 밝았던 한 살 위 오빠의 삶을 이어 살기로 했다. 그 결정에 따른 위기들이 없을 리 없었다. 먼 길 위에서, 학사에서, 저작거리에서 하마터면 몇 번이고 험한 일을 당하거나 죽을 뻔했다. 셋째 호우는 가능한 위험들을 깊이 헤아리지 않았을 테고, 더 솔직히는 동생이 죽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비정한 주사위 놀이를 하듯 멀리 던졌을 뿐이었다. 살이 내리는 바람에 달거리가 끊기고 몸에 부드러운 구석들이 사라진 것은 들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돌아가 호은을 만나면 호은은 또 어떤 궤변으로 자신을 대할까? 그때 호은은 자은을 마주한다고 여길까? 미은을 마주한다고 여길까? 먹보랏빛 허공을 바라보고 있자니 죽은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죽은 자은이 서늘한 손으로 살아있는 자은의 손등을 두드려주는 것만 같았다. 원래 말이 많은 형제는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로 거의 같았어. 한쪽은 차분했고 한쪽은 나무칼을 쥔 채 외쳤는데 우리가 거의 같을 리가 있었어? 죽은 형제는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개 속에서 죽음을 떠올린 건 자음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갑게 식은 장신구 상인이 발견된 것은 해가 떠오르며 안개가 걷힌 직후였다. 앞쪽 갑판에 쓰러져 있는 그의 목둘레는 목이 졸린 흔적이 짙게 남아있었다. 시신을 둘러싸고 선 사람들은 죽은 자를 아연히 내려다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자를 죽인 자는 태어난 얼굴로 우리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어디 있어? 자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선장이 사람을 갑판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이는 혼자였다. 여자들이 없는데요? 그 자리에 없다는 거요? 아예 이 배에 없다는 거요? 급히 수색을 했지만 여자들은 흔적도 없었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은 밤바다에 던져버린 것인가? 머릿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본선에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장의 이마에 주름이 깊었다. 해적이 나타났을 때보다 한층 복잡한 나팔 소리가 배들 사이를 오갔다. 배를 멈춰 세우나요?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물었다. 항해 중에 사람이 죽은 일은 흔해도 병을 앓거나 경랑 속에 배에서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지 목이 졸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었다. 마전도에 배를 대기로 했어. 바다 위에서는 뭘 어쩔 수 없지. 안 그래도 본선에 물이 모자란다는군. 물독도 채울 겸 배를 세우라는 명령이야. 선장은 객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 주었다. 마전도가 멀지 않아 사신단의 누군가가 와서 볼 때까지 시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막상 마전도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 보고 싶었던 모친데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반가운 마음을 느낄 새가 없었다. 물독을 채워야 하는 선원들만 하선을 허락되었다. 자은의 배에서도 두 사람이 독을 안고 내렸다. 제대로 된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뗏목과 작은 배가 여러 번 오갔다. 사신단에서는 부사와 판관이 호위군사를 데리고 이쪽 배로 왔다. 부사는 상황을 무척 마땅찮아 하는 얼굴로 갑판에 올라오자마자 물었다.
1: 죽은 이는 누군가? 문서는 어디 있나?
0: 선장이 시신을 뒤졌지만 문서는 몸에 없었다. 선원들이 갑판 아래를 뒤져 찾아낸 것을 어정쩡하게 들고 서 있었다.
1: 죽은 자의 이름은 예훈 우이 출신입니다. 이 자의 물건은?
0: 장신구 상인이 데리고 탄 일꾼들은 낭패감을 숨기지 못한 채 특별히 사라진 물건은 없는 듯하지만 그 점을 확인해 줄 가족들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 했다.
1: 가족들?
0: 부사가 눈썹을 올렸다.
1: 아내와 딸이 함께 승선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셋이나 소리 없이 당했다고? 아무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나?
0: 밤새 갑판을 살폈어야 할 불침번은 잔잔한 파도 소리에 그만 잠들어 버렸노라고 무릎을 꿇었다. 항해를 맡았던 선원들도 배를 무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평소와 다른 점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짐과 객을 싣기 위해 선원수를 최소한으로 했을 테니 고되었을 것이다.
1: 왜 이 시신만 남겼을까?
0: 목인군이 곁에서 중얼거렸다.
1: 마저 바다로 넘겨버리지 않고?
0: 그보다 배 위에 무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손마다 무기인데 왜 하필 무기를 졸랐을지는 궁금하지 않소? 자은도 궁금증이 일었다.
1: 자네 솔씨 집안의 학생이지?
0: 부사가 자은을 돌아보며 물었다. 자은은 장안에서부터 사신당과 함께 여행했지만 정사나 부사, 판관과 직접 말을 나눈 적은 없었다. 예.
1: 자네 형이 자네가 명석하기 그지없다고 온 서라벌에 그리 말하고 다니던데 자네 형도 꼴사나운 차지만 머리는 나쁘지 않아 여기저기 풀려다니곤 하지.
0: 예?
1: 배가 당원포에 닿기 전에 누가 이 자리를 죽이고 여자들을 바다에 던졌는지 밝혀내게.
0: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1: 상인과 상인의 식구일 뿐인걸 이 정도 일에 내 수하들을 쓰는 것도 과하네.
0: 혹 제가 죽였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자은이 묻자 부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1: 셋을 소리 없이 죽이려면 셋 이상은 필요한데 자네가 일행 없이 혼자라는 건 내가 장안서부터 봐왔네. 그러니 자네는 아니지. 게다가 그 핏죽 호름팔로 저 풍채 좋은 자를 어찌 이겼겠나? 자, 설자은이 묻는 것에 지체 없이 대답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해주게.
0: 부사와 그의 사람들은 그걸로 할 일을 마쳤다는 듯 본선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살인자를 찾아내는 일이 자은에게 떨어졌다.

새로운 책 살자운 금성으로 돌아오다 오늘 그 두 번째 들으셨고요.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same lane. No rush, no change. Let it loop again, we good.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은 생각하죠. 그 사랑 때문에 숨이 막혀요.